0: 나 할라스바 나바 좀바다가 도가 된나가 짱아 지미 이군다가 나바 레베가 튼주가 나가 빼가 나가 포장 가와가 나바 섬리 담바가 나바로 라할라스바 나바 도고 론주가 나마 가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나블라 담바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처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네바 신도 세모 포그리
1: 까신수
0: 轮起胆子了，
1: 老爷，我
0: 胖子给你们的提示。
1: 老爷。

0: 너 이제 나와서 몰라.
1: 너유.
0: 드리기 짐 불렁 겐디. 겐다 말라. 조세 된 바슈도. 아,
1: 너 수장.
0: 너 이제 손에 지 시가 패다.
1: 가시슈.
2: 我就送我他要么都把这部车拉去我去罢了吧听人肯定一把啊好了是罢了吧他那个月怎么心中有的意也是吃没困地了进不去了有我意卡里怎么心中的老五不拉是呀这把拉说罢了个他那个月怎么心中有把那个那样子把那个路送过来去把那个第一个季节住住冬阴吧冬阴住位进不去了有我意切子论及朝内
1: 这事吃没困地了抢你这工的打了一天一百基本拿软了土鸡西呀啥呢的呀啥呢的路他提给我去两点就咱们去过去呢啊路你给谁说了呀你啥兄弟说哪个地界 路给谁说那天天一直不弄你的路 드링이 집불렁이한테
0: 바치 런신라 가면 커도 쏘난다
1: 로 제세 초리야 슈교 나 드링이 집불렁이한테 로 이 제모 싱중네 리샤
0: 가래 제모 싱중네
1: 로 제부 양아야 슈도
0: 원래 야채비다
1: 로 다 뒤

0: 진씨개새초달라너무구두구중디집번나로나
1: 디초기말이다
0: 토진씨
1: 디초기말이다
0: 토진씨토진씨
2: 참슬라로심지에탐지동네를껴배치옆개부까니근처에서포비네길이노부디키랑을펴줘
0: 개세줘도체나개세줘
2: 어야샤나나
0: 도체나개세줘
2: 참슬라옆개부노부진부힘부이나노부초고마세키랑쏘는년그치그리재산은니게박세수무살라계란다군두군두깨물수있죠
0: 나까진지
3: 대참소따라지기내수대타지무지신개보로년생수배마채노부제유티자카티인루주배나미왕친보꾸룽상디타니나이게시룽러꾸네송코니케노자르진겐키 댄자시지 제버 네버 주규 갑흡

0: 아 진짜 이씨 말해
1: 어찌 깨물어 붙이 깨라 이 마치나 바주 납치 씨가 되나 달라 어찌
0: 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1: 개브룹치 록베뚜네 개시 또 쇼스웨베다 타고 매번 마스나 다만가 주 개시디야
0: 개브룹치 나 네 생물 좀 오버를 주봐 땡기네 다
2: 지게 잡지나리 노부고도 그주스타 밀제냐 여러베
1: 진짜
3: 러지라
1: 라유라
3: 땅에 부디 그제 채널에 세트스 마샤
1: 개브룹치 타치나 쉐브기 슈니르 지제제
3: 擦伤金金竹会对你哈下可是对你哈下这个的就是没得上不他谁就是送不协力啊爹比呢我吃个我吃个就不打破什么下接不住不起大姐那落火鸡落火鸡了呀落中你啊这这这这接不住不起大姐那弟姐那妈不用了接诺扎了几年了你不可真打那个了接不住不起
4: 계획으로지지조매매침득계획포배교용아파체나타그치주리로참티르반코르키타제체번냄부주구루주티계급러침타침자르침루구스르웬나 개표 심바 겐슈니 부토 주베마체 급태당든티 따르진키 근어타 게시 장르 왕외치 지미 군딘 쇠바르드소

0: 지라니 요매
1: 올라서 아자 말아 제가 소활로제 따라지 가시기 랑자 샤마빈니 유베냐 총계도 짜리
0: 르실라 세야 윤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윤노 다 치쇼
2: 드리 세야 에메 두비야 에메 다
1: 쟤는 언니 대기야 다제
0: 하하하하하 아출라 지랑 국다라

0: 네 제메 군대 송웨나 머포 민생 송 카체구 중심 제메 군대 용러 동에 첨부스 제메 군대 아메 코베니 정인 된디 직베 질르죠 메루 종이 망에 세메토 괴미 딱보 르데 술르치 게칼 부탄 제워 게마 후지 무비체
1: 유치죠

0: 지수.
1: 야, 지들린 앞에 칼로 내 내리 대체 새로 줘. 내로 줘니 망해 체인이 도배. 체인이 다 길러대. 솔라체. 걔가 부다체와.
0: 용지초. 용지 아마 달 출센다. 루브르 내기 파르체 모주세. 다자 세이 두체 마도나. 용세 뉴르도 제베.
2: 라 할라스바다마 주바다가 두가 텐나가 짜가 나이가 나마 방주 으쿄지가 나마 동수가 주가 나가 자오 가시가 나마 정이가 나마 락바가 나말레 라 할라스바다마 하샤 김지가 나마 두르가 나마 쳐볼라 로중이 되제 싸우야 부채 동시
1: 타고래 마케부 이나 세배 코다 쳐버리 今年
2: 宇宙先来，准备了中国亚丁镇，他又给我接了，冬天了，对不对？刘启聪，这些啥不啦？这个别吃面了，帮米斯利亚，得给羊马去。吃米滚蛋，颜色热情娘不接，吃麻大把虾皮呢。

0: 흉구마리 계세 집을 넘게 주부인은 얘 랑게 소인의 띵이리 지두이 키라서 얘 집에 계수 주우신
1: 계세 계기 나서 집에 졸을 취지 아주 멈춰 대남이네 계기 토공 제배 지도 가서 지주 쉬셔
2: 넘어 제 가서 지주 쉬셔
0: 흉아 흉아 채는 하나 냠도 태도

0: 홍구 진더 에볼라 네트가 진틀 툰망다 신바 등 대진의 제코니비 나콘능 문화 판두 츠롱시 브르닌카 치르신비 응기 닌디니존 콩쿠 진와지 탄츠 아니크와 구지지 탄클시 브르마슬 시트와 랍등 림바존니 나이 문콘고 촌츠 시진 요지 주바실
1: 레상콜란지 데릉거 삼진 냠죽레 센시 차르 레산디 좀직바 존마 지압등 좀직간 그랍등다 돌지에나 Lartang Tsotang Tsepten Dorjin Ninabatsu Nyanam Tashibayana. Dina Lanjini Mumtadang Atsum Chalamjilay Tsinagazian Daglaa Sanrugnungu.

0: 윤진기 투육디 락도 야구송니 빈준 롭종타 투모토 야투용와 제디 시디 야주 침물의 계획에 자조 포냐르 교니 중국탄 어디제와 딘링타 균체 균투제기 권리 폐기 조치 레기 사법비규 제와치기 유지되 능유 니샤 서비냥 갸츠 초소 냠도규 중국탄 어디 슈니 자조 주슈 제베 제고로 쇼베 중국탄 어디 계급 니비 로미 주시 시진핑라 친이 뷰니 롱아 이낭 칭아 시베 최고 뒤마티 계급 니비 슈누 로중기 롭종타 베리라 자지 고급 코드 넘버라 토치치 슈버지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스 中共中央局势局局来无缘，金融局局主席王沪宁去辞职给你必经图。中国的村镇的批评，各主席评，中国台应急，西藏全面去应急，当选来职位，全面全面操办，通知闹事。王沪宁去，他留到唐坡了。主席习近平去，中国的村镇的批评，吴秀伦去，斯坦莫塔通知闹他，琼尼比。 军人电令去，可用特殊肉的照控表动作了，人机图密团前列。结合你比照控表作具体，可做三点难月。中国小区应急超大念头，结合你比国际民的系统改进，团结协同。西藏瓦的基比日来，匈奴干部谈，七十天，平时一切小修七十多话。结合你比，你偏严来贴，从这俺老毛头去了，固定动作月。 中国金融局提团图立即获得批准，是的不是？因此，今年五月能量抗疫论起，因此他中国团组的操作立定顿算起，他听村镇的预告，中国控别给村镇，俺们有机会通出。他的给电令给中国提议，敲开给这边他听过月。因此，去年中国派给你们来国干部的通讯他，中国可是被交警铁表为立即来，俺就收音。
0: 提马塞，中国超大念头，你偏念来谈，充满听说了，匈奴各地，听梦空皮谈，怎么能去写的电力来固定东对月，几点不是？王东封锁，突然呢，说句不是。第个来过年别不能去，给谁去看去？你些空，从第四九日起，龙岩山给七十九中午把西巴八点解约。七十九天呢，习近平给第六十八届中国开学典礼结束领路一共把组织都小组群众协会不谈。 密码电话的进去群众写吧，马拉给大娃群众写吧，车轨给内置车轨群众写吧，空别塔底下几口车轨车轨群众写吧，松江安塘不塘，松江去桂林了，松江去坑都写吧，别去了店里，松江了滚地东去接群众写吧，女不塘、丁不塘，日夜呢组织写吧，女别扛军塘，女别扛脚写吧，群众认为冲击社区的给这些蓝色塘，社区给沉水组织。 冲击社区了。

0: 규지람지 냠줄라 촘제 사브톱규르 군디동규 저와주나유 타동 유럽타 이시 슝주 롭진 로반 소간라 도심나신 미주리네 베리 서브 단디 기금 이빈 자족이 망드 멍시 덴도 동괴비 년드나도
1: 장도 태뇽네 천재 사르드 파타 뚱케 정신 피게네 추세 토웨 고이파 시베 링문네 콜시비 냠레 파 중국 남베 팅접 진키 미리기 마오라 장베 삼구 삼미체 파 치르다유 이외 로세진 중국 계지 자조민의 티웨 마우웨 파타 니비 중국 남베 팅접 진러 더십 띵섭 체베큐 둠치 띵저 식토바디 중국 통급 저민키 마원기 나바 통톱라 중국 시나 미리기 중교르 신톱 오스트레일리아 퀸슬란 첸제 록친키 기겐 치무와 바샤산키 튜엘레 말라이키 총규레 록규기 정군인 동의규 계급지 단지 조시 문제 뒤접기 둔체토 교토바 디네 모유기 제로라 카데 조토바 참 마인바 제로라 카데 조베 규짐나 티사르주 치토베 긴키지라 티 통마 마온베 튠지 튠베 긴키 마인바 통마 마온바 리바 차긴 튠베 긴키히 데신베 로줄하 잠진 중크 튠레 말라 총규기 피게 락린 러군디 당월레 로규기 정군닝톱식 세보롱은바디 중크 마온바 지구체네 메드바 팅갑라디네 중교드바 티제지 송유브시 바저산키 타자 중국 총결 치제 삼양의 총결 징충 강토 인종 로구이 치르규타 징뉴 대기 정진진키 레디 십수제니 중교르키 70명바 지다망초기 태가르 초르토베 무유기 초아기단 식시 지다망초원의 주나 정진진티 무만 라주 마인베 동주타 차도 총통 유튜 군지기 더디 초아 중국유 Kilegi mwene juna, chengzin jen ti sokzhu lekdoon ta tuengi rengu jen, xingle tuenbar, kodru kodri tuenjor jegi tohne ngungu yu. Gyundo ti da li, maungba ni, gyangda kone chui to neba ma yinba, mengsi jigu zokzhun ta tuenle mala rimgyuro, lakze nubo sokzho jie chepe gyu. Nguyu jiglam ki chashe jigdo, nguyu su gyuru wa cun yu jie song yubshin. 콩키 중국 대통 듄체 천재 캡콘 접탄 신발의 구지 후다 체규 좁다르 남이 로든 추고네 도난 싱크소 교제사부타 대내 지역지 뉴난 더수 부구소 라제 가주 중외파 수십 대다 창마 투몽키 피초시러 초바디 시초타 지가 제투제기 누바 티웨 치와타 티웨 캡츠된바 티웨 차겐키 나바 휴바제기 고네 우유 남발 레바타 티주제니 말라키리 추토르 동규잔 마인바 티웨이강 파동딩키 누바인 총계증충탄 특징 롱코스쿠 망부시 팅저 변조르키 진탕 쿠르규추 냠지 띵섭톱네 퇴레기 고급탄 용법파르웨 파르통 사부톱규시 티럽제니 카돌라즈이키 풍소민바 말라누베 차롱인 계급지기 마원바르 카초베 말라 문제 죽토민키 가자니 락제탄 퇴레 람루 멍시 직구제 냠지 집에 누부 대민러 토유 누규초 교타 남시 군도 사함 첩시기 년가 소기 제논 체급 미지러 누규 사지기 누부 티웨 치와타 추제 티웨 토웨 팅럽 튠레기 누부 구구유 중크 주베 시균 진키 튠기 누부니 세콜라 시부 균투 토베 외부 멍시 개친 시행 중국의 뉴콩시 교러 더디권의 군디 동화 식민파 계급기 내추탄두의 피계타 딘자 레추탄 딘링제 지교를 찰고 지킨 시행 중국의 군디 동화니 뉴교경배 첩치민파 레추 티웨 토와타 티웨 년제된바 티웨 군투제기 촉두 뉴교 말라중교 티시 중국의 권력시비 시큰 치수기 로저 준스바마세 차게티 링류젠탄 캡수젠 레추치와제기 초수 피신 유지송유부시 바샤산키 중국 피게기 냠뇽리 탑주기 미갸 문제신위 계급지 인친 니바르토 튠기탄 쿠르교 피주소 규림 시분의 고조디 지조 말라시비 레추 균체 미바르 치루동화탄 팅럽지엔러 대결치비 촉두 누바치로 동구바 세세토뷰 중국 락린리 수시키 록수젠탄 陈尊前个人人心结给团来人不老滚的女人东突起替马文别批给出人归去往家送突了迷茫给出位出彩托动为女不提外起我呀点突把谢谢起突天内中魁怎么能谈拉巴图给其批给中心被给客了落过开心起为陈行日记他况且中魁马文姑娘没对吧我有出马文把祖准起个月了日东困了江南马爹爸吞了他蒙西之国老子冷落这个天马文宝恐怕是日心丢个月不他马文宝给个明显时期听着见给特别给定切个明白给个体外马位让我给个谈参别批给给主人出席切个了我有个习近平可顿几个月结束也不是
0: 年前了，年度女子主流一些担心的也是前面编剧的年龄增足给从队部长给从都江苏苏州入车时，年度女子主流一些担心的也是前面编剧的年龄增足给从队部长从都苏州年这些诈骗我谈，头顶三百写不出来的给冷地三百的敲钱这不错，敲开给几多金女给写不出春节多年。龙九都参与一些担心的家前面编剧的年龄增足跟过这边，我是明白冲突了。编剧的冲突给春节开前立即批阅。三个月别，三年三多都操守公众民用时期。中国一些担心的家前面编剧的年龄增足给近代跟艰苦年，敲开给冲突谈马叫年龄定十的东西了，苦个开前扩展前边文件七个月把写到情况是。塔罗尼中国第一一些担心的家子前面变成了年龄增足能学比罗松去算个赢了一些担心的家子前面变成了年龄增足给近代跟艰苦的点松不养心可能是比退步了名次却看呢一些担心的家子前面变成了年龄增足给中国罗来日我清不确定体位养些多特别远听个怎么能省心切我谈却养

콜레시비 벤조르 순슈 첨부 덴베 서구시 미군에 예시다 시디가 첨미 구유기 벤조르 외제 니슈 적지 냠도 좀디 총마타 사공기 벤조르 총된 냠레 초 강도 피기의 동구미 텔레 추드르 띵섭 쳬바마세 냠제 세자실레 추드윈 총와타 버시사베 셰브슈 리리기 럼리 추비 직토 직뉴기 십지 춤제 되버라 튜니 캐진 대윤 난카이 롭친 예시단 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 심주 디네기 주진 중국 예시단 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 심주 강근 군진 류천 영키 무이주기 춤제 대단이 레 라보르 총호 시민바라 사공 피기기 간네라 니미 알렌 로바마세 예시단 시디가 치메 구기 벤조르 피기라 돕슈 네바타 콜레시브로 예시단 시디가 치메 구기 총마 리로 송경타 니그냠레 균춘치베 다다 차고 규주치디 고예 사공 진로타 총마 진로니 망심 초윤 워먼 임바자주 체 유지송도 예제단 시디갸 치메 김자 치메 콩도 케진 비 중구 예제단 시디갸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기 협공 카기 냠레 나 후르다 쇼기 유 너니 초비 예제단 시디갸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기 구지비 응의시민비 총도 팅순주 소니비 토 중국 예급기 주시 시진핑기 고의 피기에 추 구급 냠주타 니그 용주 균형체내 군피의 뚱케기 변조로 콜 시부진의 군디 당디 예시단 시디가 치매 구유기 지둔 초부터 구유시 내시 나오시 타로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증주기 중국 로로 고의 탄 사르드 냠레 제응외를 협공 침부숨을 띵기 체유 타딘기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증주기 총두부장기 총두신 중국 중앙 첩시 주기 운영 기시 기업관계 총리 选拔 合理分给 松懈能格 예시단 시디가 치매 구유기 장면 총등 그 포기 믹세도 진디 사공 변조로 시지진기 피림라 법등 우주가 군대 동국부터 총만 여종 직수로된 규민아 송경 체디 점린 여종 전주기 튜든 뒹규기 규르주 체바르 갑규르 체고바마세 사다르 기업군기 비리탄 링물의 슝류 김네 냠레 사르두기 젠론 사바라 카데조 구시 송도 총두 총제나 중국 초그 최고탄 두즈 둘리 체바티 예시단 시디가 치메 벤조르 냠레 증주기 벤조르 총두 냠레는 구슈 사바네 바마세 중국 초네 중국 남비 팅럽진기 총제 사바르디네 예시단 시디가 치메 구탄 콜레시비 벤조르 피게르 군디 동원 두두탄 겐트 쿠르심 경외유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증주기 시주 갑조로 소중기 주진 칼로시 초카네 청지 변조로 타 미터브 징뉴르 추드로 초부치기 유 민아르 사르드르 디네 청지 젠타 징뉴 젠 장도 젠 제기 초규르 군디 동규 티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증주기 변조로 응외생기 퍼시 사바른 규르 유지 선바시 20제는 응외진 체바라 타딘기 초진 토비위 수조 세자기 작당 세스시슈니 파르제 응옥드윈 체규디인바타 총마 총드윈 직시타 점린 송드윈 전수기 레드윈소 수윤 추림러 갑규르 체규로 미부마세 터동 청진 송드윈 탄 장도 송드윈 미드브린 뉴소 사다르 기업공티 수윤기 변조로 송드윈 추시타 직송토니 립니 사고 냠레러 파르동 사부드윈 민아르 콜레시뷰 청진 변조로 기시균 아고르 통주로 칭업주 레기윈 손듀진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증주기 변조로 직시카라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증주기 총든 청진진기 냠레 좀시티 모유점신기 피림 템바탄지 뉴브주교 티웨마와 체네 청진기 해바 충도 당디 청진 초규르기 케보 초카네 냠주 투규로 옌린체 유켈린체유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증주기 사르드 피기기 뚜초 응외세 퇴봉은 바티 중국 사르드르 디네 피기르 군디 동웨 탑주타 마츠 지튠 총유 니도 니생을 로로 중국 청지 변조르 기 디웨 튠레기 링탄 파르메 게나딘기 지린다나 송위 도르세 갸지주타 청중 알리게와타 미탑 링뉴기 디웨 튠레기 시균 고르 통지로 치지다 니동리 기유 피기기 상제 타달리 예시단 시디 갸지 치메 변조르 냠레 증주기 콘도 변조르 응외첸라 구검 보르친 준유 콜레시뷰 셰브슈 총등기 기급 첨부신 분이 중국 셰브슈 균등아 갸지타 뷰제 토르다네 예시단 시디가 치메 구역이 콩도 기급 카기 냠레 파르동 티웨 갸지른 주교시 동의 토네 중국니 토다 파르숨토 예시단 시디가 치메 구역이 땡기 정신기 망도타 땡리 정신기 초구지인바 라트 총유

0: 니시콘 이달리 슈킨 체슌된비 지비 벤조르 링디기 체진비 텔런토 벤조르 튜진티 기급티 청규 총기라 텔런토로 초네 유럽기 첩시단 총례직비 리리기 미니망부 이완 구유 팅디 링디기 초르망부 점린 균도 추기 중국 벤조르 토구르 체바타 중국타 아리 유럽 지역이 텔렌 젠즈니 장도 지규르 파르타 퀄리시 뷰진단 제다 제지 체바니 계지 지람 리치 치비 파르소 테네 퀄리시 뷰 벤조르기 녜데 메비 정신 체런 조타 서법기 첩시 인가 칠 추르위 겸중호 중국 벤조르기 니시르 추드로 추구 체유 조슈브 망부시기 유럽 린타 중국 니기 무티디 냠레기 파르동 갸지 동국 빙은지 첸도 유럽 난제 위원회관 기토림 벤조르 뷰리 수바부디 중국 벤조르니 퀄리시 뷰 벤조르기 첩지 케진시 임바타 중국 벤조르기 튜무 메인비 파르뉴타 사르드기 뉴붕은바마세 첸제 협공기 젠론 사바라 카데 후르다 조기 유지된도 부디디나 중국 디니 미터브 진뉴소 협공 망부시기나 점링근 듄제도 리버타 첩지 장도 지규르 체규티 피게기 카조 케진시도 지기유 퀄리시비 벤조르 코리오 니르신 뉴욕진 체런 조와타 닌게 켐비 겸중호 중국은 장도 지규르타 퀄리시비 지비 튠제 코트티 뉴븐 듄비 체바마세 유럽타 총마르루타 직수기 멍시토 냠레 체비 구급장 총유 뉴로 시진 유럽 난지긴 지유 익스타 유럽 중앙위관 긴군 진수바 딜지 티비 유럽 긴젠츠 뉴슈 니슈 시바 창매 코준제 타기 딘자타 각제 락제 뉴쿵기 마네 티지 사르드 친뉴소 유럽 기벤조로 딘자타 유린 긴젠츠 뉴슈라 슈킨 티비 교진 케진시도 지신유 겸종 디워 유럽 링기 중국 벤조르 대십 체버티야 점링기 벤조르 유규 체위 추기 딘링기 돕슈 체와단 직송시 링디기 타동 에르탄 중국 유럽 링기기 솔레 벤조르 십두르 속기 추두르라 도구르 체유 조슈 미니 콜레시비 벤조르 인균도 딩섬 조신 유바타 튜유진비 토뇽 네다 겨준 치진 유비 문진 체유 이달리 팅의 벤조르 탄 노르시비 부자 텔리야이 중국 튜유 진뷰나 롭스단 신대민의 소용 체규로 통진 치기 유버티 중국 니니 락제 캡군 민요시기 듄제도 립유 창제 도의 신대민의 타 무지 튜군 중 첨부 유버티니 중국 변조르기 튜유 진진기 니시르 대교르 치비 춥주정신기 규진 케진시 제지된도 콜레시비 넘시 제경타 뉴쿵 된자 튜레 진부르 제핀준 제비 김중호 장도 벤조르 니르신 튜레긴 젠즈 뉴슈타 벤조르 기니시기 춥지 케진시도 교신유 텔리야이 총뒤토 중국은의 주나 장도 지규르니 뉴규 튜기 제단 코나른 균도 당와시 민바라 튜기 당 제주 마즈 서규르 제단 저와 유비 지용기 벤조르 지규르 시시 유럽 타 중국으로 장도 락제탄 튜레 진부로 뉴쿵 지규르 속에 티 냠레 제비 파르동 야첸부 딘유지딘유 조슈민의 망부시기 점니 벤조르 긴예대 메비 정신 체로친비 겸중호 중국 벤조르 덴부용아 파르뉴 총화타 지규르 긴뉴부 체로친버티 콜레시뷰 튜렌지다 덴부타 장도 지규로 총마 냠레지라 예대 정신 티웨마와 코든투비 문지 첸도
1: 예찰 모르벤토 자두 중국 지급 개경 레샤 키 초간나 Australia와 QGK 니차 중국의 첨지 팅이 제배고를 치천 치신유 중칭키 팅접 냠교르타 시안키 로규기 냠교르 장샤이 순수지엘러 콘츠의 치천 치급 콘츠의 이왕 럽도 초유시 Australia의 지망단키 개용기 주시 바위키 중국의 로립지 중국의 신탄 갑주의 강도민도 你看错了中国语文了但我估计许个这几些语不是你懂下面你说这样的流通啊就把包括其他澳洲里也连日看起名的交给澳洲起来看见主席看起主席原作文起这组前边澳洲新旧自不用在这推门错别难修呢海口塔南京上海杭州深圳所属推于你说这几起怎么这不是蓝牌图控制中国重启的企图担不他另外丁色切不他现在图为开列了大伙的切吧面具是不是年龄切吧中国空间党企陆局这么短抗他中共促进党部陈述抗图中国空间党企各界别尊切吧西多界切约第六党宋本年西别派澳中新旧四中在做推门错别成都塘重庆长沙 常德、张家界、西安、毕金索勒参加签约这组签约。他们作为公民，约翰兰德罗杰就拉怎么了？立于不他。听啊，中国他奥斯出了一个瓦尔克，亲自做么他为启动国家团结团结罗呢？启动国家团结团结罗派中国的家队奥斯出了一个雄策前往选拔艰苦的年月。兰德也，中国的巨人，刚不明白全部浪漫的嘴看，中国人嘴巴下不有我信不他。欢迎我们去那，下不有给让咱让大他落点革命，从这头不接给中国人都存把节约。因为今年澳大利亚金门当地养殖水土不善，况且中国的狗狗群啊，体内养了300多群，中国为300万狗的去人养了8000多群。中国为狂白地区提出起来，推崇所中南点不谈，做新规划，停止设备密切与不接习多解决与不是。新格林格，狂热烈在年终休刊密码加入了谈着爱因，烈在艰苦难堪点不吃的那些。下面两天的模特，俺从青龙头国际区别，李晨先打那么三角难说。
2: 第三年，开了个社交订阅。
3: 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通过他视频的给写成三不同图片，落地不难瞧。
4: 节目对讲吧，在当阿子农场准备呢，第三年片头也是。
2: 第三年，开了个小博都有。
5: 写了这边这里啊，恐怕加百倍呢，最近落地用途不止。
3: 来个独自上班干活的兄弟呢，屡见用外卖菜，很多呀，让别人改变你就来越多不的。
2: 第三年，开了个恰南月。
3: 开业一万钱呢，通过杨家的啤酒东土。
6: 给公姐姐弄着杨氏钱呢，第三年偏多钱不要些。
2: 第三年，第一趟南北官都托南家官别前往西行。
3: 屡见个江南，我将个军心结，第二个苦肉，俺的来也都住着。
2: 第三年，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勇气。

0: 아레레슬레세 다지 니디 키랑키 문에 주비나 가웨베 된다 춘주 딘데르지 유나라
1: 가고베 된다 지요라 지요 셈시 디지 간츠 나타 예만엔 단부터 간츠 촉베 나로기 다 교인기 디부이네지 드발이야 다 촉베 나로를 마슈다 퉁구요 말발 나르 소수기다 로고게 마담다 소레 심슈 마담 소르가 솔치제 퉁구요 말일 아니다 다론네 제제 당아래 슉치게제 나르 소수기 교인기 디부디야지 란지제 언니 디 나로리아 세다 나레 주고 세 주고 무슈요 말을 셴베 드라마도 제요 말이 아니 세 주고 되게 구원데 수도 당 당부 여기 세 나레 조핑 당부 당부도 구도 좀 봐 아니 가다 나녀다 아니 인턴도 디 오기 디 评论 나로리아 아니 슈겹 신년데 단데 심슈 드네 망고도 알 안 세상 아래 단부도 다 두리 세세세 아니 단부도 균충 세세세세 아니 다 粉丝 송마랑아 녜셀이야 가보윤교 앙알이야 다 심슈제니 레 미 나도 학도 도알 따딩 아래 원에신 원에신 심에 원에신 다 KK 인기 말이 다 있는 아래 원에신 띵 아래 균균 체백이 드레부시다 에 나래 다 가고벨레 스리숨길
0: 아레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라 샴마스드나니 겨도낭위 루시 강종 씨버디 생존낭쇼

0: 레슬레세 따직 제준라 기란 남규 아 잡든 제가 망부 폐고로 봐라 따직 마피 공력이야 루시 저지 쪽으로 봐라 루시 저지 지도 삼바 오 루시 디 등도 삼바다 즉 셈나로로야 낭예 근제를 지르구나
1: 레슬레세 따딩아 셰야 망슈디 딜 존나 망슈디 용길 간존 남규 원고 칼이야 셰당가 주고 삼바 아니 녜 셈벤 안데 섬기다 원고스 두스 마다 간조 먼저 망조기 따디르바 야게 야기링가 소라 틴제기 튜즈 손자 아 원골이야 세당가 주도 어 따다레 롱베데 원골이야 세당가 주리 롱베데 나로로 총조고로 디 총조디 나리야 미숨결 학수 요르스기 안 세상미 망부시오르 참물로 따 야기스도 어 따 오네 직 가서 가서오르다 제부 예배 제부 토베기 따 어 제부디 뇽르 제약이 뒤지지르 봐. 세상이 참으로 구르께 아니 반간이야 구르께 아니 서서 칼라든지 키 저발 아니 인도스 사야든지 키 기부체링가 단디 좀 봐. 아니 단도 오 땡제간에 아니 셰 코야 옆체 봐. 참으로 루루체 셰 코야 옆체 지지 봐. 나와디 기부시시도 와. 세상에 예 당불이야 어디 촌난디 촌나 어디래도 좀 아니 신에 예 셰 어 더링 예 셰 망셰 싸운 것도 야면은 낭마도 셰 싸운 것도 근데 람사 삼고게 세상에 남규 망세 원고리아 원고 디여기기 데리아 드베 망초츠리아 드베 갑리아 안세 망체 다 안저기 부리미 망 갑치아 인조 망세다 텐제 언더스탠드 거요 안 어두스탄베 규르나로 안가 이게 땡제가 나제 세탄베 규르나로 안가 존나이 기부슈도라 안감자 제릉미도 아 워기 망초츠 어더 거스시 인데스 망아레스메나로 기부슈도라 아니 콘줄레 망초초레 기부슈슈 아 삼자레스도라
0: 레슬레세 샴라 샴마츠륜라기 갸르도낭위 루시 공단 라무시와디 세조당쇼

0: 다디 콘라 낭즈 차베토르야 도고지 총알라 디 변조 농진이리 레공기 자시베 쇼보시베 리젠 나로라 키랑기 송시에 님버시 피우송라 다급디디 키랑다 스모어 쥐파르기 제와디 컨디지 이메 송에 도게라
1: 단데스르샤라 당보 크난즈 nga 저완난드 잠바 nga 나리요리 디디 시가즐시에 안 nga 르사기 딘데 게 자시베 쇼베 나로 시에스탄우제 아니 키랑게 기별 하사사디 야우스타는 게 제잔디 자시베 쇼베 나로리아 타로시 송도가 안가레스 나로리아 어 가보시 우치원라 칸스나다 르사기미 첸조에 내자도 자시베 쇼베 내자도 참로르다 이게 슈기야기 다 배전다 딜리아 다 저와시 기워르바 세상 안가레스 메나로 어다미 투갸고 갸라 근데 소르다 직 마나셔죠 구금드서지 제제 가보시오 아 남사 농번네 마용제 세디단 디디스티르 당고도 바가 세디다 다 정다 세베 규림단 저나로리아 나다 예유금이단 저리 계속 해 먼저라 심바케 먼저니 참으로 정다 지도 정다 세 아니 비게 다 첩된다 참모 차제 팔로드도 다 원수 비게 로사 세부지기 자식베 쇼베기 다 쇼게데 띵그르바 띵베 디나로 아니 나리아 뜻디 게진 단년 돌아 아니 다 나레 능미삼 마세 다 능미다 아잔 잘바 아니 다 나레 능규 기응시라 맨조 야나 기응이 연조 다 미 참모로게 아지 드리기 로사기 자식베 쇼보도 원네 님부 싶도 아 다 나레 뜨기 뜨기 참자 다 kana jo na re si ta pe mi chu shiu shiu yong gi nam bi ta ma ja nam bi cha mo lo ha ho skin de so le sa se bu ji le re mi sa ma ha ho ste ne te ma ta wa yan zu de tu si ra ta de de shou ge de le ta mi se gi la gua du chu yin na lo gi ping lun song ma ra ti na le yan de o ta ta ri tra si be shou be le chen de ta ngo ne chu yin da de bu chung xia san zhe yi ge de zhe gu pie duo le ngo ne gu pie xia ta de ngo ne sim ding ge ji ne re me ne re ta kan da o ti du san ba ge ta 다자 원진데 쇼머발 제상 응안주 파주 원식이 내려 원식이 내려 간다 어디도 좀 맞다 믹스기 셈나로래 때 어 교배 중요래 가배 중요래 내 제상 어디 믹스에 된배 두지 원들 실시야 선절 시도라
0: 레세 센터나 보소 다 다시비 쇼부 시비 레세 티 나로라 나나 주의 시마 치준 라기 기베 하스시비 로제티 하장기 냠부지 당요시 아 다 코니 나나 주의 기베 하스시비 통부 튠튠지 담부시 다디리 딱다 아 제준라게다 아 다시부 쇼부시비 레진티나로로 쇼뒤기 뇽소디레 하나소야 모저롭스 쉬심부시 다 고급 상보티다 뒤장 하나스 공기 융을이야 담비 기빌 하스시부디 님도시세나도

0: 레슬레스의 세준라 다직 남규 기란게 인예분 나위 루시에 야면은 직 남규 양고 양고단에게 루시에 딘디지위나 다 루시에디 기란게 문에 슈비이나 튜니 그리르시대요나
1: 다 양생스 다야가 루시에 다 자시에 표시에 예원은 신나다 라바르도 표시에 다 딘디 척도 요릴 땅 아래 세디게 양생스 년고야게 튜니다 년고야게 좀제 가르스나 다 좀제디 아래 조직디다 세데레 가위읍체 레세 네 튜니르디다 세디 년배 규림 나로로 어 다 소소 심 나로로 파 양고 십차 용도 갈 세스야데 땅 남규 김상기 전달이 내자도 야 도바 촉배기 다 잡도이 내자도 도바야 성성의 기타 간다 컨트리 인비네레 다간다 소소 마직레 차제 오 마슴부츠미 마직렘 차제 코스모 제 세진년제 암조 나로르다 알지소라 디날 세진년제 데베 규르나로 아 시네 오다 오 심팔 흘레르 차제 오다 다리디 갈레스 케마주 아 삼사레 간다 디나로 랭레 셰칙다 디게 참물로 당다 라바두 당 다 잔당서 십지르샬 디 현당서디 당디 년배급려 염능아 신년도 좀바딜이야 셋이면은 죽일라 나다 당주고 신년대네 당주 인유에 된제 칭인유에선데서 된제 주고 신년대비네 레슨나로 흘려 십시 차용도와 재산딩에 셋직 염나셋 응아래 양고장고 년배기 디지 겸제다 튜니 원데 신이라
0: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랑아나즈 샴마스준라네 갸르도낭비 루시 만제 유린 셰브디 센조낭쇼

0: 다시 기랑게 녀마네 손도 유위네래 다 답하도 세무도베 루시딘데 지연할
1: 루시딘데 니율 직디 먼저 갤라지게 양지 고중기 갤라지게 친난조기 존재 사시조리 다디 니도 집도론에 제베디 니도 니슈 접시 쟁을로부터 베디 좀도 제도 데브릴 디나로 시치다디게 참물로 당다디게 참물로 가르가슈유 제잔디도 소고소 삼지에디 마좀체 네 쇼고데 아래다 균중체 갤라군주에다 시에디 소고리라 란리아 시에 다바르시다 미신베이시에 마담체 수수수수리에 시에디 고리스인데 손자 아니게 디에다 니도 니생을로리아 균제사 시에디 신내 퇴므리 아니 시에직디디릴 예 Yamanganzu Chungdu Gabli Neri, Ta Gen Luni Neri, Anganzu Lungji Dandri Nyembe Gablia, Anganzu Pugi, Mangjum, Zuyu Siagi, the Trumdam del Gabshu Jul. Chesan Dinalolia, Pomon Digige, the Dutumba Digila, Kong Zuyu Dinalolia, Digitua, Cheyo Sora, Yomus or Tinjitual, and Chesan Dreyenbegi, Jurimnal Morangi, the Gab Tidugi, Samlo Tumbegi, Siaz Yoril, Mangju Tsitsi. Wadi nga zuyu siyaga chungdam di nalo ne pakcha da jya chere chi siya duwa la. Chasa nge wadi ki da xie chik chu zhu je ngare di nalo ya dang ji di che je. Ani di dang na khanche yu zho samcha ri shunga. Di khanche na xie chik di gab du du murang su su gi da nebab da chibri di. Da inele tante ki nge kaan la ya chu le du chamba ya xie chik di ya ngare da chambura chi. Tangare da yomu da nre gita chowa nre ge xie wo ma de da yin ngare su su ming ma tongbi di ming ma tongbi yin le da su su ming ma tongbi tong min du su le du su wang bu jun ji yin su le je da du su ma de che che su su su do gu yu ge tong da le ge le ge tin re che che ani ge le ge guo ba xia zhan wo di nge chowa da cha mu xu du an du ha ba du di na lo do gu dam sum na ne ji ran chu ro qian na sa li di da chi di nge wo ne xin de di zhi xia mi se ya di de lu kang bu xi che gu yu be ge da 친구지도와 세상 어디 세상 아래서 맨날 올랐다 미세야디 크게 튼달갈래 기구내자도 크게 튼달이야다 배준치구내자도 참로 따수수리야 전부디 전부란체다 들룩콩거르지 근데 세국에 나와서도와 세상 어디 세들이야 아래다 디두 조육사기날로야 탭디날로 세들 민민도 디커도호로 보면디 보면디기라고 트렌드 경기 경기 세우디 따는 것도가 다이네 니에 데리아 세디 밀리아 현차 천이 강요 세기 세 민치 다샤 디카에스나 안조 내주 가르다 가르치에비네레 현차 야무나 착바 착심 디게비나 소소 튀나미야 디기 르마리 디기 톱마리 제자 니에 어디 현차 천이 강요 세디 다 현차 가족 용의네 소소 동에 디즈기 용어리 어 제자 어디 제제 니에 세디 대체제 어 달로 신에 다 전주 이게 강가 차브리 님 가시신데 되야 이스 오늘 시야일라
0: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라 샴마 시드라네 당나위 루시 미유시부디 생존하셔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sendo nam so thiring ki le sen ko mo su khon la ngana zu nge le bak ba ki ta sum lu ki ling ji ni ge mu chu bu de la Bagba Thangpui Chadi, Italy ne Thunki Chepe, Duka Di Weishi Super Lagura Shi. Bagba Nipi Chadi, Jarbe ne Thunki Chepe, Yamaha Shibati Shi. Bagba Sumpi Chadi, Jarbe ne Thunki Chepe, Honda CBR Jekton Shibati Shi. Bagba Shibati, Motu Machi Kongla, Nila Lingeni, Sayungi, Bagba Jindu Chigi, Tati Chixenona. Tangshanri, Ti Juk Dimatakbe, Nidoni Zedulu, Zemlin Rimde Bagba Ligi Jindu Di, WSBK, Jeke Sisi, World SSP, Sukchun Kagui Gi, Jindu Nibe Jindu Nanglo La, Zhonggui Bagba Sujun Songba, Zhangxue Bagba Dongken Gi, Farensi Jinshu Ba, Walun Ding DB4 Yi, Ninji Kong Gi, Jindu Nang Gega Langbe Ji, Lariang Angtang Bui Zingdu Toba Ta, Sisi Di Jindu Nibe Nang, Angtang Bu Langba Ta, Tui Song, Kong Gi, Rengyi Ta, Rengyi Gi Bagba Ruka La, Jendu di ang tangbo ti ngaba di lang yang shi. A di rin ki zhongyang long ting yin ting ji kip li hong pyo ki long ting ki di rin ki ling shi li zhen nang. Kui bi ling ki li ya zhang xue ki mi zi lang bu ta ta gana xin zhang xue bak ba chue li ma na zui zhong gui su zhun li ri ki sang xie go li ya mo zhui rop su xiu gu yin. Ta zhang xue zi huap di gan la ming di xiu du zang ba ling ki ni pe jen kian do ka bu ma shi. Ta kong yin su na korang yu se chong zui na lo ki bak ba su kang ki le mi tab xia ji ni 한다 점링기 앙탕부터베 박바 속엔 튕지질이야 교르데요시 다 디징리야 공기 론니슈 점가리 개표리 장슈 박바 다디 킬레디 녜도 니슈 접시리 도시바 총진리야 쪽베 킬레디 론니 학점지기 뒤즈디 페이지에다 팅에 박바 지단 소녀진에 다 한다 점링기 WSBK 박바 진도 나로로 쇼예기 박바 딘제 소토바 딘제지 중화시스 他 춤제 대더부터베 개블이나 중국 수준 레지티 락제 진디니 랑다 듄제도 레바 탄도 차셰 삼기 각도니 틀레기 제다 시비 나로라 튠조르타 시균 판류니 뷰세 토르돈 파르기 스냠 덴베 괴리 딘제지리아 교데요시 타 장슈 박바디 아 나나스 중국니 튠제르바 즘리리아 아 차진기 춤제 딘제지 뒤토비에 디카르스나 나나스 중국 수준 레지기 말라기 상자다 톱치웨 준유 딘데지 라주지하시 차라 상베 튠레 제다다 튠레 큐소기 상자 아다 장슈 박발이야 앙탕부디 라베 지리 인수나 장슈기 민남 심크 티바다 다가는시 박자 서베 깨지지 시하시 디카르레스나 단다 코랑게 수베 박바 디나로기 훌라 크디지 니리 찹산리야다 아 버지기 리모티 드여바 한도 갸지갸 중국의 소토바 딘데지 시스 한도 룰라 되게 인수나 하나스 아 유럽 이내리 자르빈 이내리 다가는 신기 어릴레 교제 요 말레스 제산 공기 딩슈타 심슈 딘베 게제 딘데지 시에 토비에디 가네 좀브레스나 중국야 콜라시비 차라 치 상슈기 솔레 말라 요베티시 타 중국 티이나 점니토 냠디 계속기 튠레 리기 트기 솔레 리 상츠비 게급 버식 티인바 티나로라다 릭침보 십지 시지다 릭징와 니게 좀이 뒤 릭충와 조게 조주지 주제 주요시 니도 니생을 룰룬주 바라 솔레기 파르탄디 고르통주로 70주 시지다 된동 심바타 소준리리기 파르탄디 고르통주로 70주 수업시다 된동 시네 시균티 로주주 뒤마야 점링기 앙탕보리와시 他团队这套用具，所列突出敌人

공도 땅토바타 락제 자류기 퇴고디 다와 초네 니슈 증이 바라 통도 진여시 다 되네 교수 디리기 인수나다 김치 편율리 수준 치모웨 산에사도도 튠주를 렉소당리에 경유를 진 바로 토바 중요하시 시균 하찬 치베 총제 개선 된바 다 미보로 통주를 줍시 학습리 조비 시균 하찬 치베 총로 티 중국의 수준 리리 진보라 믹스기 탑주 딩습디 고든시여시 타니동 니스생 로레인소나 게나기 박바 튕기다 실송 치세 찬용 진예동 니기쯤 심바티 튀송리 게자주 학잠 파와 대낭로라 게난기 박바 실송 치세티 치게게 추주 학잠 심바니 응아르신 파르베 명의베 돕쇼티 치잠데야시 다 대낭로라 뷔샹 치세 치베 아 르지 조신 디디지기 뉴버덴베다 박박이 튕기다 실송 치세티 치곱주 광을 내게와티 퇴송리 개진 유생을 내게니 파르세리리기 전임 추세리 치치를 도와야시 다 대외 개강 치와 시디카르레스나 시균 하장 집에 춤제 뷔세다 공세 도세기 서치식 대결시야시 다 장슈의 개니 레고로 아르아르이 실송기 진공티 고르치시타 숨동 개개 임바타 코주기 뉴르세 땅하나 수 박박강라야 지단 창무 샤시고레디 레고니 개버루리아 가르치니다 가르사 개직레 고고마리스 다 뉴르세 격슈르 추주 직레야 동미 니기 개주 교도하시 다 림바티다 송베기 두카디 위니 기 공제디 가즐리고르스나 치쵸브게라야 리고하시 다 이네 장슈기 속베 튕기 집에 박바티 인수나 다 하나 수 다다 낭지 집에기 총다 된주 아, 숨지 지기 인공의 주미고 봐. 대단 퇴송 다 가르레스는 하나 수기 아, 박바 텐주다 직통인 봐. 다 단도 딜레 학백이 뉴버딘지 지리 롱주 제여 봐. 텐지 지기 니스 월어야 다 단도 계지기 총다 망버지기 인공 자체 박바디 중고래. 다 도가 디기 아, 가르소레스는 뉴버 직송기 박바 기 인공디 치접게 내다 치중이 발어야 사여 봐. 야마하기 뷔샤 징웨기 단다 박박기 랑괴군이 갸치 숨주 맞아야지 수준리리기 시대민의 렉자 다 시대민의 수준리리기 리규진보라 군디동부에 각제 귀슈 딘디지 인바타 다 니도 니쟁류다오 구바라 계시지급 강선주로 중등 강기 선주로 용다 총투토 캡자 집에 정지를 시부이는 중국 칠일 낙제 시대민의 동보로 치계동리 개화타 제뉴 예주바 통주로 니타 제와니 셈베낭 제뉴토베 시대민의 지된도 니게 학점 유바 대토네 중국인나다 직 미슈 등공기 계급 친부인베 내법 딘제지리 뭐요 다 어지 마이크 보로 직주기 예슈 낭로라 年冬 jamming in Sunny Loro, Kola Shibu, Unshim Dunjaki, Gachin Yishu Yi, Midab Ringu Kepunki, Simju Betri, Jungu Turim Lopsu, Munshi Sanka, Gepjon Tinjaki Temper Tea, Gachi Shibu Shibun Sunga, Munashi. Rangiki, Kola Shibu Shigun Chishu Yi, Sudun Lopsu, Mala Supata, Sudun Be Mita, Nedon Luki, the Halam, Chi, Napkin Yichu Sukjini, Nedon Yizasum Lu, Halam, Chi Nedon Gaming Upjung Nakuta, Nedon Papa Way. Besar jengki sole jengine ri sujun topchen gegab zugjun le yata jik jigdob gi kensu denbu tinje jile dunjue xie yoshi. Da timen gi da gegab gi tando mazye kang la tunle gi da koloni den gi gundi donwa gyu je da sujun le ri gi chokyu rinbu la guishu ne yoshi. Da nido ni zizhu lue dao tangbo ya zhang xue bakba di zhejiang xiongkong mazye kongto gi 浙江三对马脚公司马脚内铁边嘎巴人边蒙语都市国路七国东立柱中央塔他是一句提顿电边马子提热机起来给军队行就三百塔拉在亚顿了在地当一级国顿前里他三对了官地东位出机结合给团队四句机给三电边女巴提谢谢小事

아빠니 링미사로에 기사를 중식인 시비 루송디 좀지 체제 년주 슈비이 팅디 좀지가 제리세 주삼타가 시기 남블링게 주된 자고

0: kirang ne khen du be thun
1: kirang ne sen du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le se gen ni de la gom sa
3: on kap sang la
4: sang na bu so ting di kang jong zhuo le le zhen na gu be na bu su ri na la sa chong ji le chu shu ru zong ri ne yu gu ju ji gen ni de la chushu ki rinne yugu ki kuwa li na dhulin shu bhe chabu li zhendi gudri shu shu.
2: Lisi, ngu liya thangdo gila nida nganang zu chushu girwa yugu rinne ki dachi kaya yun di ngui sikurwa nganang zu nese dita yamni chik diya ya chenden ki sangja di kaba tuwa ra diya kuwa ngurish naro na.
3: O nganang zu chushu ki yugu ki sangja di diya ra gila jing ne langa dhub diba ya ra nina ngan zu ki rinne ki shiki chimba ra ra adi ne sumne ngan zu diya ra tanda nganzu shugo sungyo ki yu koru inne, tra koru inne, chazan logo diri nganzu susu ki kenden dechi sungyo dinde rimshu, di sabun de di chingyo dinde yoma.
2: Chazan la nyingbu ra hanche.
3: O, nyingbu ka la sungyo dinde ri.
2: Mishi sabu ya du sarbe che shakyo dinde ki yoma re. Lesi, lolo. Nganzu ya chushul ya tabi shashana rinne da dachik yu gu ki tungu di khasan pyusum toku shira yorwa. Di nalo ne dachik mingdu drago yamni chi keda yorwa kara kara yorwa.
3: Chik diyo ril, jun chungsi kyo ril, ne tsene ki mige diyo ril, dhidu dhiyanpe tsena siti chik yo ril. An tine diyo ril ngan zui, sokja ki sungyo ling si yo ril.
2: Rige sokja ril?
3: Re. Rige sung ngan zui shuzor chi ril gila.
2: Chushu ngani xe na, tanda chik jun chik che ruwa, tsene chik che ruwa, tanda xe mige ya rige sokja ling di chik che ruwa. Le si, lo lo. Ni chi jun chungzu tabu li ya cha xa wii na, ta chik pyo na lo ne, ne. Nyabaya chungzu, ruwa nyato, tomati yin sugurwa la.
3: Zhele.
2: Junggu ya dachi nyayi rinne ta, thiili ya bakwe dachi khunzu gop zayi ne chigi ruwa la. Ni chi goblayi ne chigi ruwa.
3: Zhele.
2: Di thali ya dachi gyunzi da pike dan thali, nganazu ya chushu rinne yugu juge chale karakar na yun.
3: Diri gila, tanda nganzu yuki diya la junba chungzu yin rinbang shiigi di yoril, ngume rinne shija yoril. Chik diri gego rinba che, gego rinba, zhong rinba, tine di chonggi rinba, shen rinba, chasan yoril. Tine tanda nganzu diya la gyunzinba yin la nganzu hajan pyusung chokwe di yoril, peke dansha yoril. Tine jun chungzu yin la tanda diri chungzu da zinchung kuyo nyamdo pa peke geyoyan di chasha yoril. 준비돼 수술 망조에 내라 세상으로 요거 디 폐게 달라 한데 권에 고부도 님도 대추월을
2: 수월을 하 로다 뉴얼로 나로로 와 추슈기 드네 요거 디테일이야 다지 드부 요한 요르바 치네 요 다지 가나도 다지 총재기 니고르 당나시 표지르 와 드네 아니 게나르 기지르 와 디테일이야 요거 요한지들이 안 퇴레 당나시 가나도 추슈기 다지 작전이 총다 드데 뚜얀테일이야 타발이야 준비 가라시도 요
3: 단니도 Nishu zengen wala xe na nga zo la ee rima shibe ki yugor zinchung nii yore la. Tine rima nipa ee rima nipa ki zinchung ku shi yore la. Tine di yore nga zo dani imbe cha chana junpa chongzo nga zo di kyo re lu se zingchi.
2: Jangdo.
3: Tine tsena imbe cha chana diya tre re kangyang lu yu shifan chi dis.
2: Kamsu.
3: Kamsu ya zan. Re gila. 강연 류 시반 시디를 배샤래 안 당당하죠 류 미신데 창시월이
2: 그래서 류욕이 있다 지금 자전거 돈 나눠 야 당대 지금 예수에 야 개차고
3: 네네네 개차고
2: 지금 루두 유아치도 당당하나 좀 잘해 나도 나심 르네 유고 틀내게 봐 하나 좋다 당대 지금 야 망조기 때 용공기 그래 변조기 용고 조제 교대월 봐 근데 이제 안에 뒤에 르네 유고 틀내게 이제 상동 피게단 봐 총세 타게단 테네 피누 가라지고 왜 이제 준더블이야 차셔는 선에 되게 망조리야다 되게 야 당대 그냥 좀 좀
3: 정도도 갸치티 드니다 체나 갸정급줄학 스토르칭어리 아니 용법들라 갸지 갸디 이슈락 스토르칭어리
2: 그러니까
3: 那今年的俺那做手术的前两个星期，光速速了，如果给过三十几的，准准得不得，他这种给他太牛了，是吧？是，他这种给他太牛了，就是那第二季给三季了也带着，是吧？嗯嗯。俺那做到这个孩子，你都给那如果给伢的啊，年初的这些都要提了呀，那啊，吃了可能不。这个俺做的确的给了，但他的迷茫期，朝一头年代是。 跟个钱来是搞不多了，俺做了俺做手术了，那抖音那查，微信那查，连那都有的，俺做一个理工机，俺站的有的，俺听到了了，俺做，嗯，这当前的短期了，哪大有嘛？太多年之前，那哪大没问题是用过的，俺听那做的确的，俺做，三三年过去，幼儿园去，冷天的看还是学校的，啊，你们年代那查，你们几代那查，等个的大有年那查，八卦大有年那查。 嗯，不吃有年那查，看他们那做啥的去了。
5: 啊，是这冷的就送了呢。
3: 啊，是这冷的，嗯，其实，嗯，你们年没吃啥呢？来是那团，来是那团送菜那片叶了，菜那片啥送的，军了片，啥送的？天天哦，嗯，带片，嗯，这些人那片，别个了，光大吉收收啥送的啊？你们也不带俺做带药的去了啊？猪骨嘛片的，天天嘛这些带药的啊。 天天买那些，嗯，你看了，进院农场是学的，第一批，天天哦，你当专门那个培养的，我的是，第一呢，你们一个学的了，嗯，天天呃，那是八卦单是原来那个做的第二的去了，啊，三铺的，俺做的铺给的，铺给了，他的那是，嗯，拆给那是配送错误，你给第二的，啊，三铺的，全部铺是学的，嗯，对，八卦单那些，那都要买的，到三铺的那都是那老爷子那全部空白的，
5: 啊，
3: 那
5: 基本都是也，
3: 我的是，对对对，对对对，啊，那天呢。
5: 到罗村军队原来是那个做类似带团的军队应该了，军队那个做别个的嗯民宿所的特色民宿，我得来是的，俺听呢，出单的是不过去领个单钱的，才跟配送车过去了。嗯，那是你肯定呢，这个旅游推出下就过去过了呗。
3: 那第一他罗，他的结果大年多些些，我那才能安排菜不进来过去了，那他的呢，结果带这嗯别我那用时过去了是些了，这个了。
5: 那就明年退了是吧？
3: 嗯，
5: 明年退了，俺那。
3: 做七十几的人家越过去的是吧？嗯，做那个他就南站那这烟饼机，做那个吃来的，可巴适那个呗。嗯，当俺做起来，做那个吃，嗯，零点个时候的给了。嗯，俺做是芒苏人那个，嗯，对，芒苏人那的越过制度前的了，说的啊。嗯，对，俺做那个，俺做是七十几的，嗯，芒苏人那我那还讲平常做过月子，俺那，当地的俺做越过的人家都制度起些。
5: 最近多少年查？花一年俺做越过苦油头，俺得是的确的，俺做给他们一年查，多俺得芒水给果汁一年查，西龙种子一年，车上哦，越过进点了亲戚，越过困难了亲戚，哦，芒做了的确的，差不多确的，嗯，对，芒做给了搞不休息的了，给了，
3: 嗯，
5: 明年也俺做出去了也得，你讲这么一年这个节约一年这个中间一年这个总给一年这个，我们这年休息给哪么着？
3: 他这样可就是生活了呗。嗯，他那第二的给了俺做松竹松叶园的了。嗯，是。他这样的是年多多没松竹松叶园的，那是俺做的。嗯，当年没啥啥那啥不是林家第二的，啥不在俺做快松路的在新疆的，卡松叶园的。啊，这个的军队就给了军队八个年的，过年的啊，过年的，过年就我去吃的那几个芒水鸡啊，年纪的吃起。
5: 哦，对的。啊，对，那身边的地里，嗯，给了俺做，他们其实吃什么的，啊，多，他们吃也大点。新来的，人家越过，伢们就吃了。
3: 是。
5: 那就给他健康给越过就吃了。
3: 是。
5: 那就人家越过给伢们领导，他那他孙子就吃多了，只有那些呢。
3: 是。
5: 第一天里，俺们出去个也吃的不少，可热死别人了。
3: 第二个了，新来的越过多，那俺做的吃不。 但你新年那些的，你都你是不是那些？俺做现在随便拿了了，俺那最近面积低低的，俺做越过人家都吃多吃些。俺做那是俺做给那是内蒙古的幺妈的公众号是不是？公众号拿了了，听到了了，俺做给那是吃亏大多单。俺那越过忙不是的，俺做讨厌不是的，但是你们俺们吃啥用？俺的嗯，的老什么吃不的，准备要学习多些了。
5: 哦，来平常也会有。
3: 多多，俺那今年可做那是搞不起多，嗯，但是还。
5: 嗯，俺最近忙，所以在其他的了，工作也蛮投入，没有时间，很少在吃多了。
3: 俺今年就是提起忙做，宿舍我那些呢，宿舍给雨果的，宿舍人那的，那面对外给新宿舍住的了。
5: 哦，那是搞不起过。
3: 搞不起过，是，俺工作但是新宿舍请两个人在吃了，提起嗯，好大不大起的，要多了。
5: 这今年就吃来了，感觉呢？
3: 是，难当多的了。
5: 那是了。 디지털 신뢰타르네 요거디 소지체 토르와
3: 응응
5: 근데 지 중간에 요거
2: 다 르네 요거 냠리 있는데 털 다들 공을 쉬는 시절 봐.
3: 제 간조 디초아리 진디 개변나로 간조 이게 세프다 주부 푸나로 디초아리 컴퓨터에 드라인데 다
2: 간조
3: 어 원데다 안드네 건다 비게 때 세게 네 고세게인데 지월이 데라야 토베냐 마고 쉬고 싶도 있겠다.
2: 네.
3: 간조 제고 디 단다 제고 디 베기 베기 고조 연데 달로에게 데 스칸달 디 그디 고조 그랬기. 아. 아 도도도 야.
2: 근데 민은 야 하나 좀다 지 추슈기 로와 신의 요고 디테일이야. 다지 피게당이야. 간에디 카라스테도 지 하나 좀 신지 가바도도 디 서비아리아. 차례 그런 내주요나.
3: 나난 좀 신지스는 단다 렉스 디샤기라 나난 좀 다 단다 제고다 베네자 안데 간로라. 망체스 당 아주 요거주 수준 미체미쇼. 요걸 진취 랑이 인데 민데게 하시는데 고음도 다디 내가 페인트
2: 돕슈디 장부 차지
3: 어 원데 지기라 데라 코난 좀 디차도 정다제 데레스 좀 부투 배준 차도
2: 아 저의 돌이야 지금 다 계좌 유배 드리 미는 용용 체크와
3: 그래서
2: 이제 유주 그 카게 소소 소소 드다지 만담 체크
3: 원데 레스기
2: 망체디 대야 되는 거지 추추르네 유보주
3: 원데 레스기
2: 되면 이쪽으로
3: 뒤에 원데 레스기 아
2: 다지 디크나 또 다지 추추 드네 유보게 강에 치주 더 소소와 아 디지 계세 나오 좀 차례 가는 거지
3: 그래서 얘라 디케스 테세 제 덥시디 간주 디추어를 아 대치도 걔라 간주 디추어를 로다르시 디추어리 정다 카니 추어를 직디 언데스 시제군의 직지 니데 디치 도안데스 낭스이 네타 종크기 인데스 셴카야근델 럽션스가 투어리 원데스젠 콘솔레스 실로 다 같이 다 심슐레스 쳇죽도아 미치 다치도 데레스 안레스 스타트고 다디 가조 로다르스 추어리 로다르스 테미니 추어리
2: 하 미치 차그드르 추 로조치
3: 원데스 아수수이 견제데 레스레스 캐세치도 길게라.
2: 아, 레스레스. 일단 마음에 두두 나로 열봐.
3: 예.
2: 하나 두 주주기 이런에 요구 투네데 피해 약 장고 있었는데나 지난 주 쓰이면 다시 그 조야 숙자세 갑자기 가봤었는데.
3: 대시하게라. 그때 단단데 링네다 요구 지도디 원에서 단단도 야구 총어다 이네 딜에 약스 총에기 심미 숙 전부 돌게라. 단데 주바 총도에 내자 안디네자 락시면에게 디카레 요걸 날로로 쇼야디 단데 딜에 차케브치토에기 나도 전에 데스티니 야우돌 어디 전에 나도 배영원에 세는 유고르 유고르스네 조르딩 아주 링네르도 아 치미카네 요네 다 가리네 조딩 아주 링네 남지 인결바 언데 스르셀
2: 베스 조디 지 링네 냠린디르 와
3: 제기라
2: 아니 야 내 진짜 와 나 조다 지 탄데 치고 되버든데 비 와 링네 다 다지 유고 송지치야 와 근데 체리야 다지 치리야 미야 마 드다 치고 와 미니야 근데 지 드다 지도 전에 근데 지 추슈기다 근데 소르베 아니 rinne yugu ki di kinaan zuyo guyan zuyo di zuyo kapchoo kinde jing xa nan jia chi zuyo na
3: ngan zuyo di gila zuyo di di chagubbe sa su na ni dine o lesi nang guyo ina da yana yadwa ina da nang suda ina da kari ina ngan zuyo ina desu pegi chaya gi ina diyo maril wan zuyo di la di chi gu kadu ina cha sangpo zhugu yu gila wan de maang si chenda yao du ina jing ne mi ka shi ina chushu lesa ka da chushu sin da sa jing di yu me nima haku hong duwa

0: Ane, gekum nipu, kekum kaki, yamle gyur se chumjela, zitun chimbu chigubta. Long of chimutir, wamba chigub. Chong nipu, tunji ngarwe, subdodota, yamle ding subta, gachir dani, tarke kong biki, tumo dumba, wundur yungur, jugu chisin yu, chisumbushi.
1: Digle wune bibinizu, taungabe zin shusumin, gekup gyjushi shi jinpinki, sabian gachu chosu, yamdogu. 중국당 어디 쉬는 자조 주시지배 최고로 쇼킨 계급 리뷰 로마를 진행 나와시 시진핑기 계급 리뷰 로마 중국당 어디 쉬는 자조 딱쟁기 초신라 대디 냠도 제발가베 자조기 주시 제바 시중배 나라 하상 가부중 중국당 어디 자조기 등균이 미마라 대니 좀지 제바 시긴시 중국당 어디 제베 중교르니 쉬는 초로 대니 사르도 제고 니도 니자송류 도 죽지버라 니 롱아이 낭 어디 쉬는 로춘칭아 중국으로 베리다 롭종 제발 된디 쇼고 시비 최고 된만에 송 어디 쉬는 로춘칭아 학삼 중국으로 섬들 립심바타 론니타 체계가 노르투 문바 미빈티 리그룹 종유 중원타 베리 지링 중국타 어디 계급 니비 쉬는 로춘기 미빈 지기 초수 냠도 쇼자보타 편주 시도타 삼시 섭도 동화 자조기 저와 섬 주바 제제니 계급 뉴비 미만기 자조 비리기 류사르캉식 섬유 지송 유바시 시진핑기 슈누루주니 계급기 배친부 바르시 셈나 폭등 신도 신부장 유비 중국타 어디 제베 중교르 타 저와인라 점링기 중교르 타 저와양이 중국타 어디 슈누루주 대외 망부에 계급 뉴비 자조 차샤 균진기 투육디 락도 야부송니 Pianzun lopchongta, tuimutuwa yartu yungwa chedi. Shidi gyazu chemule gyebwe, zazho ponyar gyurne. Zungguta adi jawa denlingta, gyunche, gyuntu jegi gwenye peke chochi, legi sababuyu rewa chiki yu jide nangyu. Nyechar, sabiyan gyazu chosu nyamdugyu, Zungguta adi shunyu zazho zhushu jebe chegur shukbe, Zungguta adi yegab nyibyo lome, zhushi Xi Jinping la chingyi pyunne, longa yinang chinga xebe chego dunbati, 계급 리뷰 쉬는 로중기 롭종다 베리라 자지 고급 코드 넘버라 토지지 쉬버지
0: 디글레 코네 비웨네 수 중공 중앙 접시 주기 균례 후유 경시 주기 조시 왕후 닌키 신주게 니 비진토 중국의 첨지의 피비 급 주시비 중국타 인지 시다 최무키 인지 당쇼레 주외 최미 튀미 속발 통제 나오시 왕후 닌키 탈류 다오 당포라 주시 시진핑키 中国的村镇的批评无数论起斯坦莫塔突然闹塔中一部军人电令起可用特制肉碟者恐怖动作了人际图谜团前面给后一部者恐怖主角铁可求三天南月中国小企应急小塔念头给后一部国际民的喜团给起团给切团西坦瓦的批评了匈奴给不塔却不是铁平时一切就修起了动画 계급니뷰 인지초니 중국 발견 염려 고급을 통진타 중국 고르시비 적용태 부위 리기라 억주 쇼인 티마세 중국 초다 염토 니피 염려타 총마 튕조라 숭류깨디 튜몽 공비타 점링키 시디 떼리라 구디 동두유 지댐시 왕동풍소 투제나 쇼교시
1: 디글레군의 비분해수 계세시기 관계 니세공 총지 서주르기 롱아생기 철교 정바시 바빠짐제유 샤르그디낭 시진핑기 뒤럽사베 중국해주 대비 지소링로기 공바 조비도 체교 균균체구부터 미마 대화로 진교 균균체파 말라기 다와 균균체파 샤르그기 니티 체교 균균체파 공비타 디자 지규르 샤르그 체교 균균체파 송경 앙당부터 송경 치구리라 송경 치컹도체파 배주라 대니 송경라 군디 동규제 균균체파 유법탄 뒤부터 리기네 조비체파 뉴비 강준타 뉴비 강조시바 균퇴종의 총기 서규르기 즉시 남수타 시주기 침수 조구 총기 서규르 뷰세 토비 군디 동화 제제니 등립전기 미마 총기를 뒤치 사진 댐비 멍시 코든 치구비 년두 제유 자르그 대낭 사르듀타 네듀라 삼바 지도 댐바 dimshu dianpa, xiebe, rinlui jie ki tingrib jengi mima chongkir zu zun xiebe mikbien la xingli.

0: 이슬람 서치 수마 수마기 신슈 게닌 대신베 추수 니슈 접시낭 큰 송주타 눈기 추신 니슈 저주 이렌기 튠주로 허르모즈 초가네 저유바타 이렌 초네 초가디르 균용 뉴덴기 토담 추진 지신규 초가기 추진타 토담니 서치 수마 수마기 겐 쿠르신바타 초가기 디글람라 두르치 동웨 제주 강롱시 인수 창마라 렌자 타직도 제규 인시 주규 이런 착시 봉디 닌티르 허르무즈 소가니 잠투 지게기 추신시라 년도 동외 면도 겹유진 대규제니 추신 디다기 튠주르 머규 바라 소가리 주지 제베시 이런 기체디 존지 무지 타바이 닌티르 이토 담시 비니 미리 튠지 타 지소기 공부 지슈라 송경 치의 괴시 내세 제범마세 이런 리리카기 계급기 공부 지규라 현도 송경 치의 괴베 리뷰 제급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스 이스라엘 교수 마키 신슈게니 세자비니 이스라엘 마키 닌팅아 잠라 리브논 게게스 비루텔라 카토 제구 제유 지주브시 이스라엘 디자 체치 미네시키 카토 제구 기믹비니 이젠 유마 주조 이마모 호사이 르쇼키 푸디 뿡디 고동비히 뿡디티 리브논 깁군다타 렌토 뿡본님심키 톱진 지신유 지주브시 리브논 최대한 부인 인테라 대급단에 다우슨베 친이니 이스레키 리브논라 제구 체브네소 동토추 규미 숨통숨기 습시 기남토시로타 미치지타 동미 갸미스토디라 메교스유 지주브시
0: 콘세선 교린 주쇼겐 다우유준 라탄 딘세원제인 레젠겐 원난겐 다우지린 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juyi, mu chi yinzi lembar chi.
2: Mi chiki ryoyangs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ne zhe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2: Sochu kang shiki, yuki minan gyongwa chi.
3: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의 군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진 슈우이 팅디리 젠기 낭 튼조니
6: 저러지이 하사스텐르 응시 자조 첨트나웨 고르타
5: 중국 남비 팅럽진기 미지긴 중귤장비 삼츠 균체메버 체로 동시 유비고로
6: 직토 징눈키 변조 총통 총재기 이시예 변조 냠레지 조기 중크르르 느버지다르지 남시베고로
5: 느주시벤 조용기 미다 정중캄 시드 냠네토비 터블람 77비고로
6: 유럽 기민네 중국 변조르키 둔람라 따다 야부진베고로
5: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심주 섭중 자로 구접 처비 중국의 첨지슈바타 슝민 총도 처비 용서를 냉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생긴당 튼 십천남신소
5: 하사스딘 최소칸 기초간 매비 추비 코슨 노비 딘슈다라 지지 니슝안니니 지지 니슈드니바라 개요미마 투조 균의 원년간 기 원년장 赵乐记忆 하사스딘 러응위신 자조 첨지나와타 아즈타나주 하사스딘 기종동 토가예부탄 젠좀난신 카소스로 최소칸 기 최소 뒤비 추비 아치 무바이부탄 최소 매비 추비 코슨 노비와라 최면나유바신 토가예부탄전좀능급赵乐记忆唐多主席习近平跟在这参加谈面对散布举行那我谈赵乐记忆主席习近平谈国学总统给特区内地谈共我们恰过那为我中国谈哈萨斯丁给这话穷给孔比穷我谈其次把给穷用特区肉丁指为出自托布里平中国哈萨斯丁确谈天图平均瓦的给地位欺骗谈指挖预备内端贴平均甲表的他几度七八 比如在托比聚集南京年终前局的官地定色动画中国谈哈萨斯丁给人类别列罗念度亚文尼尔化几个密部密码平均写到他平均则听用我的官地动画乔马中心呢听说了兄弟前局的兄弟亚不接一个多年几个密部听目欺骗他给及长下长定了松江前队游击松多托个业务以赵乐记了主席习近平了拉克萨姆斯美给参之学路举行那罗西松把他<音> 托个业务以你都叫什么了主席习近平给哈萨斯丁了参这日批评他的贵人比变成了运作准确与全国托马的对那我谈哈萨斯丁的中国几个密部聚集南京年终前批贴重置有多少话托评几个密部变成了平均三倍人心切我谈贴不公开给你们来切些钱不远哈萨斯丁去年中国几个杂队了自送他几度去我谈主席习近平给对那位米里给两万几吨草编都写谈 콜레시뷰최고침부시르야비르슈신윤중국콜레시뷰최경라니치후르다치바타점링기시드당딘린치리기케진뷰윤테든하사스딘초네악주강리슈유인시송도제메나춥지赵乐记忆总统托个耶夫在位人不唐부在西省大唐里那윤아시모바예夫탄코시노브와르카소스론제메능급赵乐记忆 초니뷰침조리공기기급니뷰접다와르총위팀문진케친초용네튼규치바탄진부카긴자존종탐습치바제유침루르튜도도초진쯔바탄소주김네기급니뷰응위좀냠레라침루긴긴송치구시송도赵乐记忆特通中国龙阿森给차르贵捐个被赞내탄중캄코류침兄 계급콤비차르구기제팀미리튠지야르튠구디제팀소기니즈모주나와타계급니뷰팀조리군기망즈팀균조균소르시니냠뇨베리치초지송도아시모바예프중국디니콜레시부딘리용겐리케친타콜레시부벤조로파르웬구슈첨부르큐르휴하사스딘초니초니뷰벤조로뇨소마조냠레라차긴상부준휴 哈萨斯丁制作看给中国兼用密码推奏他娘们来切据的兄弟给你亲族来顿给娘们别的他平均接些人间对于这松多或是诺夫台湾谈新疆谈这娃又不谈香港谈这娃又不平等这娃又不送给那顿提及中国敲给浪敲了哈萨斯丁敲呢夹表了他几度去我谈哈萨斯丁谈中国马叫松用给确定三边女不听不提一个女不马叫娘们来了苦苦杀不丢就是 기금리뷰 침수 리군 긴자로 좋은 섭단님 겹공 가게 응위 좀 냠래라 로그램 친두 유지 송도 曾经的人赵了记忆阿兹塔那拉中国东南亚欧米乌尔斯公司的独行男人你别娘们的定时的动画他举起了们今年中了重这三部特别的军队东局热瓦去男人特动约罗塔一些雄族罗金罗班索干了独行男性
6: 米秋的那边的十多当年，几个日本杂种的盲队猛士颠倒东归边连队难度。江道天勇的村子三队排他，东开人心偏见内出在头位过一排，西边临门的跨了西边两里排，中国南边停日间去，明日间马王了江边三国三米七排七路大约。 因为罗先生，中国各级杂种民呢，体外忙活，排他尼布中国那边停日间了，得是丁色七八月，冬季停着石头不得，中国通过泽民去忙活给那边通透了，中国西呢，明日给中国的先头，澳大利亚昆士兰村子六千起基金项目啊，保守山区，天然马来区冲过来，陆续给人工引导外援。
0: 给科技谈基础是我们这对日本军车头，各托不定呢。我有个战略了，看待交通不怎么明白。战略了，看待交通不规矩呢。第三句，交通不经济热了。第一，同门毛文白团结团结经济没明白。同门毛文白立马拆迁准备经济行。第四遍，罗秋兰曾经中国团结马拉冲过去批给，六零六工地当完了，陆续给人工引导是三不容易不得。 中国毛文白是过去呢面对吧，听过了点呢，中国对不提热切送一不是。保守山区，他家中国重开了七寨三样的重开了，正确看图引用，罗国七个团人类的给，城镇建起来的习俗节呢，中国的七七明白，几大忙错给天儿错土边，我有个错给当形式。
6: 今天忙错我那句呢，城镇建体我们拉住没人别当住他，查到从头，有对关节给特地错存个月。起来给我那句呢，城镇建体速追力动他，团结人国间，心里团板，扩展团结解决他呢我个月。更多提大了，忙我不呢，讲的困难处多，你不没人办，忙西只管组装他，团结马拉人过了，拉在内部所做解决个月。 我有这个冷气，恰恰许多，我所给我存有几双钥匙。况且中国特通，端车参加客控，日本人把规矩护大签约。昨天南面老东出国呢，到南新加坡，国际三不谈，天内节日，南德苏不过说，老在高中穷外派，最先替他参谋，推门去批确写了，却不得，写错他自家，这条节给你们体会，请他。 体会吸收点吧，体会拆迁去那不有不解决过呢？我有南北立不谈，提出这呢，马拉去立去拖了东局怎么办？体会讲，怕东顶去那不行。从这正确谈，特认龙库社会忙不行，听着边角的客人谈苦狗吃，俺们这顶色头呢，团来给苦狗谈，用不怕的话，怕痛啥不脱不行。
0: 听日间呢，看到老子给碰锁明白，马拉那边差龙音，给个自己忙完把卡车牌，马拉我们这族土民去搞着呢。老子他团里冷落，蒙西这国际，俺们这边那边对面了多远？南区桥桥谈，南西更多，咱看七十几年个所见，真龙这个，明日了南区三几年个体会情况，出在体会土位听日团里给南边过个月。
6: 中国这边细菌进去，团结日本人，三跨了西部，军队特别我被蒙西开前实现。中国的南控是够了，特别国内军队同我性命吧。给科给内区团队呢批给他，定价来区团带领者，结果超过七天实现。中国军队同我呢，南国江北七千名吧，来区体会同我谈，体会人家点吧，体会军队这个超队南国马拉中国铁线。 中国跨了西部细菌持续给老着准时不满塞，查个体人流检查，咳嗽检，来去前往这个场所偏心越级送一不是。保守山区，中国偏改给伢们俩特聚给面家，我这身为给科技引擎，你把头团给他，苦狗偏居所，个人西部内国做的，接着马来西部来去，军前面把七路动画他。 听日间了，第二次被中国南部七路东国吧，三线突破。中国六零年。
0: 수시키 록슈 젠탄 청진진 규림 정신제기 튜레르보로 군디누데 동톱치 티에 마운베 페게트 정구키 왕자 송톱라 미만키 초에 추체 토동웨 누베 티웨치와야 디엔토바 세세치토 대내 중크 점린탄 라바르토 갸치 피게 조심베게 컵러 로고 케신치웨 제식 제지타 콘키 중크 마온 군네 메드바 모유트 마오바 주준치게 유라 제동 코나장네 마데바 튜레탄 멍시지구 라제 럼로제게 티 마온바 콤버제리신 두고 유바타 마온바 게컵 용신시키 팅럽젠키 탑럼 게팀 체규 민바 계급 티외 마외 장외 계급 탄찬비 피계기 조람 추십 체규로 무유기 시즌스 코든 지구 유지 소유비시
5: 니자라 니도 니저주류 에샤단시디 야츠메 벤조르 냠레 정주기 총대부장기 총도 장소 수조로 최워시 니도 니저주류 에샤단시디 야츠메 벤조르 냠레 정주기 총대부장 총두 수조 냠제세자 비오타 Tudin sarbi, shibshu liriki lamdi sabrata chokjian jebso chokaki, jikto jiknu ki shibji chumche to ne. Lungjudu co yu, yeshadanshidi gyat chime benjoro nyamle zangzu gin guchi bi, nguishimin bi chongduro benjoro chongdun ki chumche kechin likki pyu yu. Sargui bi, sanay sato du cokshu gungzhu minyo shi ki. Zhonggui, yeshadanshidi gyat chime benjoro nyamle zangzu gi jinta gin gen kur ne. Chokagi chongdun tan majo nyamle ding sabdu dungiro kukup kejin kodun chebi ngunzin chigiyuba shido chingwa shi. Taluni, Zhonggu dini, yeshadanshidi gyatshime benjoro nyamle zanzu nan shukbi lo sumchu suanga yinla. Yeshadanshidi gyatshime benjoro nyamle zanzu gi jinda gingin kurdin sumbu yangshi. Kuala shibu tuyubabla mi ci, Chokagi, yeshadanshidi gyatshime benjoro nyamle zanzu gi Zhonggu lo la zhwa chenpo chudun tiwe yang shido tukgu yun. 听个怎么林生心切我他叫杨北人路他松君人路我的过他过了十倍变成了帕女金闺女娘心的松月你也查了姐姐我的贴子增足给你都你色住了过了十倍变成了帕女金闺女把家就松差气帕了马的当我他你最好像先比我给帕女女儿子我把家就你帕了马的当度 各自推说,可能是被变成了顺序全部点被社会性命运的。也是当时的教育区域给变成了文件,你说这个记,念不多怎么的。从马坦,撒工给变成了从端念不了,却看到批给东鬼迷天了吹得了丁色七八马斯。念不知三战系了吹端穷我坦,不是撒被写不去立立给冷不吹别,即刻经历给写不去冲这对不了,听你开心电源。 南开洛琴也是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组新旧的那个主人中国也是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组新旧看看工资刘晨英去我这边冲这一天你来拉不了穷我心明白了撒光批给给干你了你们阿联罗巴马斯也是当时的叫前面可以给变成了批给了多不秀那把他可能是不了也是当时的叫前面可以给穷马人路送给他 你个娘们来卷卷这边大大差过举止前提过一三个人路他穷马人路你忙什么求于我们一把热水车有几种多也些当时的叫前面轻张前面狂到开进一笔中国也些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足给跳光开给娘们来拿火大修个月那你错别也些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足给我这边我是明白从都听送去送你别脱 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给国一批给出库个娘酒团一个用具卷卷前年军片顿给给变成了扩了十不进了滚地当地也些当时的叫前面可以给这段差不多归些那些闹事他说也些当时的叫前面变成了娘们来增组给中国老了国一团三对娘们来接我了贴不共签不送了电给签约

0: 那些大松些别人不记得那些，你四川来了跟着学习了，他可能你们几个就是的规矩跟着是那个样了。嗯，我听君在这边那边，年纪给做手吧，但你他们俺两个那些在学个呀，他们也拦住过这个状态的，给自己个月了，俺的伢拦着俺做，出去呀，他学些啥呀，他等做钱。 你给他说，你们几个来个，你，对吧？叔叔拍摄机会那扎多呀，些听这讲解的为那扎多，看他你们大把出来钱嘛，他们些都是，叔叔亲都有别来个么子钱，那叔叔我那些呢，开车给来个么子钱，就是得有了，你，天天去住，对吧？什么都怎么，不过做那是老用个罢了，那不过做大年么多都是给着来些，我都是看他充实差不多些给个月了。
1: 레슬레슬다 기란게 모두 슈베치라다 니무지기 소아이네시 튼다 가르지이네시 차르구 야구치 아니디 라다르시토에디 하장기 계심부 힘마마제 땅안줄에 니무직디 촐라마담치 튜니 덴베고네게디 하장기 계심시리샬로 생각남소 샘라 심마세준라기 갸도낭비 루시 양가 루추키라 민중시부디 세준낭쇼

0: 아레레슬레세 다지 니디 키랑키 문에 주비이나 가웨베 된다 춘주 딘지르지 유나라
1: 가고베 된다 지요라 지요 셴시 디지 간츠 나다 예만네 탄부도 간츠 촉베 나로기 다 교인기 디부이네지 드발이야 다 촉베 나로를 마슈다 퉁구요 마르발 나르 소소기 다 로고게 마담다 소그레 심슈 마담 소르가 솔치제 퉁구요 마르 아니 다 탈로네 제제 당아레 슈치게제 나르 소소기 교인기 디부디야지 란지제 언니 디 나로리아 시에다 나르 주고 시에 주고 마슈요 마르 셴베 드라마도 제요 마르 아니 시에 주고 되게 구원대수도 당부당부의 기세 나의 작품 당부당부도 구두 잠바 아니 가다 나년다 아니 인턴도 디 오기 디 평론 나로리아 아니 슈겹 신년대 단제 심주 전에 망고도알 안 세상 아래 단부도 다 두리 세세세 아니 단부도 균충 세세세세 아니 다 분수 송마랑아 예세리아 가부윤교 나리아 다 심주 전에 데 미 나도 학도 dual ta ding are one sin one sin se me one sin ta kk in ji mari ta ning are one sin ding are kyun kyun chebe gi trep si ta ngare ta ka ku be le sri sum gi la
0: a le les les lo sing nam so sham la shema chi dun la ni kyar do nang bi lu xie kang jo xie ba ti sen jo nang shuo

0: kerangi rengi ki ketan di mixe dindiji yuebati kadyu ne kenjung yala. Da gabdi di kuryu kandiji ki wala yina la.
1: Les, les. Dindisri la, nganzu nidong chusung lo liya, nganzu ki chobati ngui su dusi gochubri. Dindri gochubri, nganzu tangbo gochung rogu du changmo lo liya, mengsi ki dindri 루제토리아 멍시기 딘데 케메자 아니 참로 루제장 딘데 체체 셰장 딘데 체체 로 니즈치 간단 니돈 쮸응즈부터 도스 다 찹드다 딘데 친요마데 베 장제 데브릴 아니 디두 참마 소소 셰 안데스다 신구 요비네레 다 야니 약로에 그거 좀 소소 하고 와 말을 다 소소 도 스탐베 마셔 근데 니돈 쮸응로리아 간주 주인관나로리아 디소브리 다 간기 딘데 회바회치 汇报演出真的错不了，的错在，你也就是什么写的单边，因此写，南亚民族的心思 ，My heart will go on, 我呢，我到西单也滴答找不着，找不着，就在俺那什么呢？哦，当我呢，俺写的那路呀，西单被拒绝那路了，俺们这的是的，这么久，看这那的，嗯，当滴滴怎么在差不多全部停在西北都躺不着，俺那现在俺们这这么久，滴嘛在很多，但俺个讲的话从那路呢，可别俺那在监听机，他抓起我吧，滴，我呢，我到西单也滴答找不着，找不着，就在俺那什么呢？哦，当我呢，俺写的那路呀，西单被拒绝那路了，呀，给新下啊，他我呢，滴，嗯，他给的，哦，当我呢，俺个给的，没事，我停在西都，嗯，他给新不得满这边，叔叔给他看着路嘞，叔叔叔叔了呀，给了呀，哦，滴，就我从说啊，俺给的停在，是停在是这些啊，三百，我停在个从那修了。
0: 罗，先做那么说，想了，先把这段垃圾，加入那位路线，南面没几路边，先没写不的，先就难说。毕竟那部分人呢，见到看不着，路线体验从那检查一遍，六年级要的，太大一个大前期，拯救人家的这些，啊，当然那最的人给，龙之类似的纠结，啊，俺那最最重要的路线体，肯定是大难度，俺那最难度，先就是难说。

0: 레슬레세 다직 제준라 기란 남규 아 잡든 제가 망부 폐고로 봐라 다직 마피 콘려야 루시 처지 쪽으로 봐라 루시 처지 지도 삼바 오 루시 디 등도 삼바다 직 셈나로려야 낭예 근제를 시작구나
1: 레슬레세 따띵아 셰야 망슈디 딜 천나 망슈디에 용기라 간촌 남규 원고 칼이야 셰당가 주고 삼바 아니 녜 셈베 난데 섬기다 원고스 두 삼바다 간촌 먼저 망조기 따디르바 야게 야기링가 소라 틴제기 튜즈 손자 아 몽골리아 시에당가 주도 어 따다레 롱베데 몽골리아 시에당가 주리 롱베데 나로로 종조고로 디 종조디 나리아 미숨결 학스 요르스기 안 세상 미망부 쉬어레 참으로 따 야기 있어도 어 따 오늘 지 가서 가서 오래다 제부 예배 제부 토베기 따 어 제부디 뇽르 제약이 튜즈 들어봐 세상이 참으로 고르게 아니 반간이야 고르게 아니 서서 칼라든지 키 들어봐라 아니 뜻이 사야든지 키 기부체 링가 단디 좀 봐 아니 단도 어 땡제간에 아니 셰 고야 옆체 봐 참으로 루루체 셰 고야 옆체 지 봐 나와디 기부 실수도 와 세상이 예 당불이야 어디 손난디 손나 어디래도 좀 아니 신의 예셰 어 다들이 예셰 망셰 싶다는 것도 야면은 낭마도 예셰 싶다는 것도 근데 남자 समकोगे छेसांगे नमजु मांगसे वोंगोलिया वोंगो ती यकीगी तेलिया ट्रोबे मांगसो छलिया ट्रोबे कबले अनसे मांगसे ता मंजुगे पुरिमी मांग गबछे आइनजो मांगसे ता तिनजे अंडरस्टैंड गुयो अन ओ दुस्तांबे गुरुनालो अंगा इगे तेंजेगा नाजे सेतांबे गुरुनालो अनंगा छोनाई किबशुतुला अंगामचा जेलंगमदु अ वोगी मांगसो छ ओ द गसुशिन देसे त मांगारे सेमेनालो किबशुतुला अनि कोंजुले मांगसो छले किबशुसु आ समजरेस्तुला
0: Lese, Shamla, Shema Chirun Laki, Gerdon Nangwi, Lu Xie, Kung Tan Lamu Xie Wati, Senjo Dangshu.

0: 레슬레스에 제준라 다직 넘규 키랑게 니브 나위 루시에 야메나 직 넘규 양고 양고 땅에게 루시에 딘디지유나 다 루시디 키랑게 문에 슈비이나 튜니 크리르스데유나 다
1: 양생스 다야게 루시에 다 자시에 표시에 예원의 신나다 라바르도 표시에 다 딘디 척도 요릴 다 나레 시에디게 양생스 년고야게 튜니다 년고야게 좀제 가르스나 다 좀제디 나레 조직디 다 시에델레 가위읍체 레세 네 튜니르디 다 시에디 년배 규림 나로로 어 다 소소 심 나로로 파양 보시 차용도 갈 시에스야디 다 남규 김상기 전달이 내자도 야 도바 촉배기 다 잡도이 내자도 도바야 성성의 기타 간다 컨트리 임비 있는데 다 간다 소소 마직레 차제 오 마슴부 심디 마직레 차제 코스모 제 세진년 제 암조 나로다 알지소라 디날 세진년 제 대베 기르 나로 아 신에 오다 오 심팔 흘러를 차제 오다 다리디 갈레스 개만초 아 삼사레 간다 디나로 랭아레 세칙다 디게 창물로 당다 라바도 당 다 잔당서 십지르샬 디 현당서디 당디 년백급려 염나가 신년도 좀바딜이야 세치면은 지길라 나다 당주고 신년데네 당주 인유에 된제 칭인유에 선데서 된데 주고 신년데비네 레슨나로 흐르 십시 차용도 제산딩에 세직 염나 세 응아레 양고장고 년백이 디지 좀제다 튜니 원데신이라
0: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랑아나즈 샴마스트르나네 갸르도낭베 루시 만제 유린 시부디 센조낭쇼

0: 미다 따 잔냠 미카세기다 잔냠 마데베 간줄이야 수수센나로 동에 저바 따 칸스나미 람산데 미게 간주 초톤데 제베컬이야 오다 디다 간주 간주 차리 잔베기 잔냠게 삼루 요마르바 세산디 메베기 따 수수수센난 동에 드체 아니 라바도 수수기 김자 따 야만나 능미 저바는다 든데 갈이야 오다 나레 수수기 나르미 마톤자 콘조 펜케 토마소 아 수수 콘조레 갈레 갈레 십수소 아 삼베기 신나로 디지오르바 따 동에세 안디네 참자 첸리야 따 네주 망본데 네주 망본데 겐베 첸리야 니모구바 진제기 따 갈렌데 요리 진제 요베 갑리야 nga 망체 첸리야 수수 니모구체 도스 따 카바나로기 따 진제 시빈단주 때 진제세도 삼자 간절히 내 고문도 데다 삼을 자마저 코제 어 단이 메고는가 진짜지 때네 원래 딱 남치 차음도 좀 봐. 그래서 맨날로기 딱 로 세나로 현도 유베게지다. 근데 망고치야 또 딱 한다 야 차려도 와. 한제자 년 남준 데서 나를래 다란 세고 섬기. 어 미세벨에 다란 세고 섬기. 당한 좀 내주 간절히 간절히 내래. 제일 뭐 간절히 간절히 내래 남라야 되주요리. 아니 동해 컨트리스다 컨트리스네레 파예드야 투즈요레 소소 시순 파푸 바 창물로 튼다 친주리 내주 친주리 창물 예드라요레 창물 창물로 타 쳐야요레 제자 아니 이제 창물로 휴격 세리 디일
1: 에세 세준라 당문에 토제나 쉐인 당하나 수익이 같이 센조 링게기 디링 키랑기 까뮤디 센 조베 제르 인수나 당하나 수 아 소아이 에너지 롭종 에너지 레게 틀어야 다 강에 아 rīchī rīñī chē sīndō kāpārī tā chē sāngā nā sū sīmshū māchāp chē chē māwūmbē lāmbudī wūnē rīwē kēmbū tī rī chī kī sāmbū jī kē chē nī tūngyū chē guay tī hājāng kī kē chē mū rī shā Shām lā shēmā sī rūn lā kī gyār tō nāng wī lū shē mī yū kī shīng kāmi shē bā tī sēn shū nāng shū

오토시 당원의 계란게 드린 송시 빈년부지 표현하소 도지치 노 센터링게 다 드린기 중앙농진년진 지급려고 벽에 농진기 미리 양일리세 주삼 다하셔인 하나소 지밀리세나 양겨제용

0: 하줄이야 개추 가르다 가르대나
1: 레슬레스 담망드윈 제팀기 차주 시아티 망드윈 치부 델로튼비토 망드윈 제팀기 저와 주부타 규루와 죽지와제 차주를 권한 적이 돌아 담망드윈 제팀기 차줄이야 샴세기 개진 되어지라 직카레스나 망드윈 제팀기 차주니 델로튼비 차주진 유급에 망드윈 차주 콘수 최근 돌아 단 델로튼비 차주 집니 델로튼비 차주 탐 직 델로튼비 차주기 주변도 집에 차주를 약 但 델로튼바니 망드윈 제팀 차주기 매도 미루위 춥지 조지르샤라 계세야 제팀 차주기 망드윈 치비 응원바 치빈 중재 튼바타 망드윈 치비긴 델로난다라 콘즈 바르기 키와타 웬겐기 저와 땡기 치구비나 망드윈 치비 니바르투 장왕아 델로튼구부마세 델로티 침난다라 망드윈 치비기 와리야 준돔기 니부튼구기라 망드윈 제팀 차주티 초 니부암이야는 초 망부유긴 델로튼바 직튼인바 시르샤토 춥초근도라 초 양부지긴 델로튼바 시르샤는 좀낸지기도라 다 팀이탄 팀이민비 증주기 제팀삼 지기토 땜빕체비 주두르 제덥타 다다 주림따라 최주샤비는 최준조비 차주디 주바 증도라
0: 논스 다디네 니비디나 망튼 제침 차주디 망튼 치부 망튼 제침 중제 튼바야 미규도 체제 비우에 차주지 인국이라
1: 레세
0: 다 망튼 치보야 정주 미탄 치미 치미 민비 증조 제도라
1: 레세
0: 다 망튼 치부 코네 비우에 망튼 제침 기 중제 튼토베 차주 인비나 시내 아 망튼 제침 차주지 샬라
1: 레세
0: 다 망튼 제침 차주리야 괴베 미규런 신디 인비나 주츠 잠 인비 괴니 기런 신미부타 망튼 치비 망튼 제팀기 차주비와야 튜니르 치비 제팀 주제 잠기블레 꾸룬티 난토 추미도르
1: 레슬레세 다저발랄 건지슈야지라 망튼 치비와리야 망튼 제팀기 차주비와라 남부칸다 제초규나라
0: 노스 다디나 망튼 팀슝기 튠센 갸더 숨주 송어베 난키데빌야 시비나 아 망튼 제팀 차주리야 이토캄 나토기 나바함 那不现代接触业了但米色期那不就个接听他新增清楚托电笔切约吧他大盘托垂电下约吧那米色期那不接过业了但一托期那不下电笔那盲团起步人一给盲团接听下去别为南团一托内村别那不西里亚死心作为看个团听一席唱罗一所魁北南团南魏素约别托内村别那不西里亚死业了
1: 다티게젠디미나 방다 니가웨 겐드디 장제 체크하고 여지라
0: 논스
1: 다 남바 신다 제베티 이도기 남바타 낙토기 남바 퓨비 망드윈 제팀 차주비웨 남바 신다를 권한 지기길 다 조디 진니 카르스나 다제 년지 제시기 남바 다디야 체투 미마침강기 중화 미마지튼 기급기 망드윈 제팀 지수 라더 튼규 집이 고르기 내드윈 그 시기 삼자르기 튼제 좁주르쟁의 빈낭도 띵빕 제베라 시비나 망드윈 치부 저법단 년법소 따제단 년지기 제시 남비토니 망드윈 차주 비워라 니 연기 캐경원 지와 미비미 뻥미 치마미야나 빵다 신다기 망드윈 차주티 망드윈 치수기 튼세 응업중행의 비 띵빕단 튠버인바 띵반 지토비는 누비 유비 문지 젠직도라
0: 노스 但你不提名呢，苏丹那吧？苏丹那不是要提名呢？他大概阿托康伊托克那边托呢？对了，没对吧？恰巧卡个莫西个托呢？对了，对吧？也是个了。
1: 那是。
0: 但盲团亲兄个团长觉得西主边哪里呀？电笔停止写下了。
1: 那是。
0: 啊，卡罗对不提，接亲个电笔写不他，托大牌垂电写不哈，托大牌给我从控水团团别退缩，西内对了对吧？也自求个了。
1: 那是。
0: 但苏丹那边开个中期。咱们约不定明天别呢，看把宝马东为看个推运浪白鸡，宝马林看开摩托车，宝马东看开宝马浪不得不隐形。恰巧民族的嘞，托大去看把宝马东为看个江北对路提起提出去了。
1: 那是那是，但现在很多也民族的，那么就有这听他，甚至听说都电笔切有吧？没有呢？

0: 토다 파리아 최대 시아유비는 믹스기 남바진 지기라 베샤 시아비는 켄길 직 슝반 탄자주 십시르기 촉진소 리림 줍괴바 제팀수 덴빕 체유바미나 토다 파리아 최대 시아유비는 켄기티 니바르투 이토기 남바된 시진 지기라
1: 논스 다디네 미마교 솔라리아 모투 근저 슈교 망튼 제팀 차주기 누버 커드네 튬비인남 얀티 누버 초 카르네 총구유날라
0: 다디 야망드 제팀 차주 조무타니 누부 템비이는 이네 제팀수 로스 가르지 덴빕 체유바면나 망드 체비 로스 가르지 최대 샤유바 남피 베샤 샤비는 누부 템비 차긴 소르뉴 체밤 누부 템비 투가 소르뉴 체비 망드 제팀 차주 임비는 차긴 주비 투삼 tūgā tūliyā pabne nūpa tūn jīgdūla.
1: Nōnsi.
0: Tā māngdūn jētīm chāchūgi nūpa siyamsēgi chō sūmne chūngila.
1: Nōnsi.
0: Jīgdī kārēsana nānggūgi nūpa tī māngdūn jētīm chāchū tī māngdūn chībū pāliyā mīgzūgi jētīm jūngzē tūngdūla. Māngdūn chībū zūgsīmbi māngdūn jētīm chāchū tāra kīwān jūgi yūjīn wēngiān kūrgūbātā dīr yūbi kīwān tā wēngiān yāng māngdūn chībū ngūnbā chībā tāra yīmbi ngēbūmīndūla. 다망도 지병기 최대티 제팀기 땜비판 예비는 원바 제비 킹와탄 원겐기 저와 퇴미도 봐라 제팀기 땜비난다라 킹와 지업탄 원겐 쿠르궁도라
1: 노스 단니비디나 치루키 노비디 망튼 제팀 차주기 망튼 제부비베 초숨바야 제팀 중제 예전 퇴파 망튼 제팀기 둘루랑경라다 치바 임비 제팀기 땜비 제유바 팀튼키 왕주 제부피 켄겐 남미 주비 초순비 망튼 치비 망튼 제팀 차주레 튼비 경왕 주규타 웬겐 주바야 티주 제초민도라
0: 레슬레세 다솜부디 긴진 뉴부디 망튼 치비 제팀 차주기 땜비 단기에비나 팀난다라 제팀 긴긴지 코르고게라 Da nubutiya mingunbi nubiyinba ta mangduan chibu jechim chachugi dienbib taan giyo ina xini ngayugi jechim jungzhe suun yugundu la. Jungzhe tiri ni mangduan genzhi kur guibam tele nembi jechim ki cheba yinsigundu la.
1: Nonsi, sengilinke, tiri nki gunju taan chimlu xibe lecen shunsam taa shaghi yin.
0: Xiamla mutu nendiga lungchin legungi chidi lecen xian da ka nam sanro na.
2: Homo, tiri nrangi amlaliya geji angzaji suro chiyeg duzu ayu.
1: 我去洛里亚，俺从这个里去。第三所能吃着水果啊，俺打帕门尼，过着这个哪里待遇呢？俺最怕了，土鸡开巴有别说的许多。阿姆拉，既然要吃不进不买了吧？阿姆吃不给钱，你们开些钱数，一年让新这钱有三件，让你冷面。
3: 俺打帕门尼，创业的钱哪有呢？俺最怕了呀，土鸡开巴了，你们开些有别哪万多？
4: 帕门坦，你给俺们去吃巴了，土鸡开巴了。
1: 可内用，
5: 阿姆拉，既然下午给对，年年都收着，
6: 俺做农民，俺做不起罢了。土鸡开罢了，
1: 可内用。
6: 巴拉达，阿姆拉，你学是退着退着都不行。
7: 帕马尔讲的字话了，土鸡开罢了，
6: 可内用。巴拉达，阿姆拉，俺做啥么老用意？
7: 巴拉达，阿姆拉。

0: 간다라 전용 니든지 도동 천자 시기에 정각기 전자당 도동은 사지 소마 소마기 겐커지 바다 소마기 딜롱라 도시 당위 샤슈 공로 시야로 정말라 렌차 타지의 샤진 인시 뒤에 예란 저치 본디에 년디에 호르모츠 정과 년정더 링가제 드진 옐라 니다 동위 메다 자외친 대제진의 드진 더더기 탄조 마주바라 정과리 로지 셰피리 이란지 치투 존즈 모제타바이 년대의 예도 당시에 배니에 머리 튼듯 당 신수자 공부자 쇼라 손수 셰구시 내시 셰바마시 이란 리리커키 야커제 공부 진제라 렌더 손수 셰구비 렌베 셰바리
1: 내가 레코니 배우니츠 예스란 자송 마기 체니 진니 사드라 비니 예스란 마기 년대 하장라 리바니 지자사 빌루텔라 카툰 자구히 지제히 예스라 렌조 찬처마나 히기 카톤 자고 제민변나 예레 예마 진주 예마무 호산이 루후기 펀데 봉데히 게당 변히 봉데디 레바니 향게당 동현다 봉바냥히지 탄지 히기인지 제바지 레바니 최대부이 년데 다차동니 다선비 치니냐 예스라지 레바니라 자고 헤바니소 동투 체터 머 성동선자 니흐자이 젠랑도 효예바통 머 진츠 니흐자 등라 미히 쥐지 제바시
2: 진트 조비 너시 땜본주
3: 장쉐 랑드사발 레피쉐
4: Sankalengji Gengkang Zong, Xiang La Jintui Zobin De Yi Dengbong Zou, Yongjue Langwe Saba Bibi Jue Jibi Chede Lingzin Xu Jianyin, Nguyen La Lengjie Ne, Ngo Jue De, Jilin Xinqin Ji, Nizhi Tunbu, Tanre Jingjue Xinlai Qinbu, Pei Jie Dong Yinyue Ji Kui Ba De, San Ru Xie. De Yong, Nying Dong Nying A Lu, Dawa Ni Bin Nong, Xichia Shu Ji Xi Jinping Ge, Jilin Xinwei Dong, Xinqin Si Yong Ge, Le Duan Nye He, Sen Yin Nong Ge, Jilin Ji Tanre Jingjue, Xinlai Qinbu, Pei Jie Dong Jie De, Kaihyo Zuo La Zong De, 新品董新秀个亚洲四九节狼楼门团推广总的董桂巴马赛，村长级新来董，永渡个新来，北市级新来，北大级新来级，谢用的经济级强国董，北界董桂比，人段感情农业，龙牙村中阿比强国战略级农德，新来代理，德来进级团来进步协的中国比，龙虾卡萨段农业，一家书记人段感情级公段的，段秋董拉大邓四下级，今年新进级。 德来进去，先来进步，配件动物刚追了休假线。团部动团里尼个，内部用瓦动，团级动用康尼送就协办，团派动八八尼个了没把机，休从事，当真下就他就协办，对马龙阿姨扔了。德来进去，先团部加马东西，一家引起车的，团部内头把相约，德来进团子，先从一次就得车的用，加车个接来个月。
5: 吉林南区的那边松原中区长林中区新北七零两零空格新沙大德阿香军一个人我来了等这把进了月两零空地人口啊成长超越娘子三木过年村长东拉扎总比团盘了跟地休进特进度打第一家北都嘎成那次浪段马拉给你老天为特令了点呢现在成库钱不拿现在了腾级绝把咱们级三本的把动绿家把激动积极不跟等话说 李让永祖对接了连接的雷州头进度机甘肃东街北约巴黎，哪能伢来空地也？邓族家眷没有主动参与巴东，阿像母里团部亚马主家长派越境，电能问起东德呢？亚恰孙军营级为啥对比跑瓦些嘞？今年级参加了电呢？德来松就西北他局他乡些的，中阿七位萨克德，萨本邓苏西北，电来亲族西乡，现来出现拉东让北新旧东，左转。
4: 过去及修用的经济节拉大西北经济，引进用者引来吃经济等业务产业的，加上各级公安了来头把相约，拉巴的路渡个团部部位拉扎加加特别呢，其余经济同用的拉扎所，村长级协同呢，每车机动几家升级手机级三圈头，拉大能电设备，每日团部加强线呢，加强联系站级，监督送约，应用快要动团比用多个浪呢，被在团队同，容向中抗战。 在都是么？皆大准备过的选啦。第一，长春中区农业总的那边，龙源县嘞，下些菜园公司也，最大新产业农的，吉林县嘞，村里新旧空格，青田八村，罗渡个索马沙乌的边呢，两是协同，团沙比，吉林旅镇，北角协的，再去三大新产业，北角雷斯东。
5: 三句所谓来了专业乐龙啊请求强国企业比对该人了今年新请求行善业没路个三人都在的也加上同中秋阿帕瓦东三句弄个接定在军队去也加州东中秋街拍月内国了今年新请求行事员吧刘伟业今年进行善送出去浪路宁波瑞呢老大协同三大行善以三句接信同比干娘贵登州为那段大了刚过内定投月接送月巴里
6: 三九类比行杀来比当之中也得三万米熟兰中切记荣雄先看着立下能共人顿别写的最定进去等住了子加切别月重切用了这些没车等就对外月比弄呢用度子加一切的最定进去囤积下一三圈记加切加切张三月八日大地八德今年新清记家用着用度子加一切最定进去囤积等于你也是咱你杀的左右了用度懂
5: 协定三康村大记者切据定比现在团子全启动一家直接拉涨用时对头把相约电影不打了电呢凭着切的动画动团来经这他能生给配置接大动于国内原来电影今年就云林永都村长三百七月公司一弄得在其日记干部青岛暖永都健康节浪呢来暖协定东伟来动确定电送个团子拿出时接近月第一个了公司人口啊真心情给我去干部青岛了电呢
6: 是暖团子门站外直接了三组协约间电脑电压也雷暖热巴掌的打定我了雷暖一擦就消失刚把琵琶写的经我这写罢的的路内容通话中切记干部青头洞第二月饼我们的那些压根当中你也在一张六百多的写笔来一百万动恰记给了拿出人走记价格形容个从对洞人出清不打了年休息写他抵达了电脑通话干部青头记笔三康村大街 从大年轻不开开了一家了啥都没得送月马上今年新亲戚舍不得今年大进去新了北大青浦卡顿啥都有八栋电动的长白的物业干部青头洞今年就这种说门的扎比团在囊中出有八里今年新闻局初期黄强给休当给吃的一家书记我就啥么三了顶不中呢今年去通大八省的当然进去新来青浦配件东西的我们并做中的
5: 这里讲嘛东西东个菜丁家团人之中了我为兴南家八栋家家就这里店家了送酒西饼跟吃鸡母插罢了林俊英第一人清杂栋江都北齐北大街那一个呢原来都不去东的人我去东家人最清帮的了送酒他穷家当然行了自尊家团结人真马帮在这些新安一些送有八里家内人家去门团的我觉得新都水坝呢来暖团在吧
6: 新疆各康普团来了配件三百雄安西溃坝的三路线电影一旦阿巴了雷巴东端新疆萨克顿追库让银机线土克兄弟理工康普东库车也康普嘎布呢也给等的用时没得浙江休业了特音乐了新疆各康普水坝呢从大蓝顿比对策为时超越巴的新疆各切据顿比拿撒东现在团来就直接感情线并为呢因为路线人康普团来电影团来这他那声东
5: 现在卡萨西比永转浪漫了六百小月康威那卡雷巨东从大蓝顿比顿中等着西八年孙亚就凭着通得东等是雷暖西比八东电影现在东一股娘的吞就东北大就各种女巴了电呢新疆各康普团来就空着的云吞翁推过冲的新月没准得大个经济康普群众电影行把蒙错了用把潘能用啊东总是大地了人都西比得记着只有我妈写东就月
6: 新疆人咱能登记康东托马兄弟牛奶先赢了你问东一破八东你们请求这次黑八七位推磨满一笔那些节进鞋底得到康不能容易就都不写了我家图啊主要心的熊八几节别干了那米八鞋恰月文中团员人不安了康不应那个穷八银八东从这蓝顿比团结对银八孙亚节团员通话班主节人通穷话几节刚刚来东让八鞋陈永月别呢人家杀总乔里比香
5: 一回伊拉中粗也来些吧努尼萨瓦达普伊刚刚得到真水测的等我看不出吧那么急孙亚队员呢人顿长里面被从浪顶部下面八点也没能及等走现在每次绝八的文中干的得到三位七的新疆给团练着他那剩下就了没得他们等走就来在你中的休假间趁早就能休了点呢团练打完西边团浪三把西的休有八的新疆拿来趁着新疆空格新疆八东 康普团来就日接开进跟一下小志刚给康普呢新疆给推梦满一笔拿下新的就来做我写影了

송니 포인자체 할수 셰프르노 정 포안이 특통비 년카 체런동 이레서 디토니 멘지가 그진 진다 조비 현금 적선의 금 현진가 기대 환나 아스 필린 등 파화린 소지 특징가 특흥니바 제신들 동화 등 법이 특자 참모라 노준 등니 특통 사무 요세데 때문 내르가 잼비 그진 카마가 셴니 마츠와 등 진득 법이 나바 겜군 마초지제 포인자체 냠소셰 비니바 제신들 송나 절음니 특통비니 특통 사무 요레 진방 완저근 늘비가 작은 힘으로 돌아들 보이나 포함 흡분 절위 네트 히토가 비니 버터 돈 전부 제기세래

불멜 땡제 메세레 디토니다 조와 중일 땅탄괴 중일 땅에 소적바 땅 아닐 땅에 녀와 종들 이참셰바 샘컴 혐득셰바 담어 조바 땅 청르글라 존전셰바지 이나 포이 랑위 나르소 땅 진든제 니버 벤토요세레

나블히게츠 케네 탄더센 심부티니 나주틴람토 오구디슈비에 신종 양인길레 센시에 광기투스나 나블히게츠로 변종기 소야라 루시에 센딥기 다나오에 루시에 니부카치 구디슈비에 샴기투스나 리나 나블히게츠 시지단 신다 망주레 중화타 셰브템 켄젠라네 다나오 루시에 난츠 롱바시아티 세네크시에

0: Sanaji Konto Sentrabana, Penjongje, Rinayu Gortoniki, Gunu Cher Chimbe Gorkobatri, Shamlan Kojot, Mome Rene Kuya Nyamdiki, Mirik Tunji Tamju, Ligbar Juhi Kobate, Yuni, Penjongje, Hamu Nabutan, Guangdong Dokarje, Nyanjim Debe, Gundian Janintan, Budon Rosa Nyamjo Chede, Kangjong Satu, Jinimje Tandapta, Rua Wuling Hujuje, Yansu Tobe, Katap Nyamchap Jene, Hlaksam Surmeke, Tansam Songwe, Deton Hik Jobatata, Rilong Gewe, Ngomen Rene Kyugyakke Bele Hik Chibe, Sayu Ngoje, Demowa Tsoe, Nanyen Tang, Yurkuk Chone, Merik Tundike, Tamju Chik Hido Tobyula, Zhonghe Pyujung Sotun Rene, Sonhyu Ngangki Tobyu, Nyinhe Kong, Pyo Rangjong Chol Hamo Tsoba Tang, Guangdong, Nukar Tsobe, Nyamto Satsum Chibe, Penjong Tang, Guangdong Ke, Lodju Nyiyang Dukar Toma, Pedo Anpen Zhangda Renhiba Hase Hamo Juzi Denisu Chabduan Shibri Nyiyang Dukatar Loju Ki Hibcha Ngondon Tingsab Chede Chingirab Tunjuke Pedo Anpen Zhangyin Tangki Zeji Shukir Chiyube Loju Tungu Ki Panling Ranghintang Zomrike Nziyam Yishidun Chiyu Zardoji Juzi Tsokhibtang Nyam Chichukbe Nyingake Kartik Chikuli Tansam Chujungke Loju Ki Tungu Chomar Chiyubtang Zhangyin Tang Hebe Mingtar, Duibe Mirik Warke Zewatang, Kimhien Geje Ngobar Cheyola, Gidung Nyamnyong Tang, Checha Nyamkur, Nyamhi Nyamsun, Lewang Jikchun Cheche, Jikchun Chobien Duhi Senre Gyamne, Zhonghua Mirik Jikchun Chobien Duhi Tang, Gekabke Tangwa Kache Tu Mirungwe, Samlu Nanying Te, Gyurkuk Rere Tang, Yungsongwe Cik Rere, Zhongnam Rere Cheyla, Duibar Cheyo, Pyeongchongje Lhamo Tang, Guangdong Doka Nyinga Nyamjai Kiso Ji Lopso Tsenri Rene Tandu Ji Miyizhi Ki Ngome Rene Kyukya Ki Chapchun Shanghin Ki Mingyong Namzang Yinbe Ngone Nyamto Chapting Tangbo Yinbe Pyodo Anpen Zhangda Rente Ni Yuzi Chapchun Te Sartu Shanghin Chepo Tenyu Chapchiba Sonam Zhandu Ji Sartum Chi Ren Ngancho Tongta Parsum Tu Rengnen Roho Tang Beri Nyamjai Ji Tuanyinla Mikde Dokar Rengnen Ji Rengne Ji Chesho Chekyon Tebe Kijun Nyamche Tengsab Chete, Tingsam Dukar Che Chabdun Nabat Ju, Tsangme Renshi Yu Tu Ten Yu. Pyeongchong Che Lhamo Ngamchi Tang, Guangdong Dukar Che Nyingjib Nyamche Yabuto Yuwe, Dari Hajan Shenpo Yu Che Song Yubu Re. Demo Wa Tsering Do Che Nyongchor Samu, Lhamo Chabdun Ne Guangdong Dukar Che Yendang Tu Ting Tangpo Yinyang, Tsangpo Mebe Nawa Kyo Nimdu. Dukar Da De Che Yine Zhangyin Tang Ke, Kim Khen Ki Che Che Zisim Te Hido Tup Chong. Lodju Mena Sonyam Tupo Cham Dukche Hibatang, Guangdong Ne Yinbe Demowa Hiki, Peyukin Dukar Tang, Pyeongchong Che Hamo Nyam Tu Chabatang, Nangtong Yang Sanin Nying Tang Zewe Tamju Yinba Tongju, Semgu Chimbo Tepchong, Tene Lewang Jiktu Ngoma Rila Di Zhonghua Merik Chimzang Jikda Zewe Nangtong Sonyam Tupo Senri Chien Dukche Hindu, Hido Chongwa Hima, Dukar Te Ngaji Su Beijing Tang, Guangdong, Shanxi Sosu, 직지 인증과 고착 처리인 것이 성능이 공조 센터반의 오메이션의 휴가 염제기 미리 튼지 땀주 리버 주역의 코바트리 팅디 중앙농진인진 시접례공 버게 지름토 고드 휴배 히르 강첩 스멜의 전 휴스마이 군인의 문제 안주 지름제 레센 현단남 센조 난주 가수 주인
1: 직튼 속배 도시 땜볼조
2: 양규 렁프 사바라 베베규
3: 센켄 헨게 구캄상 샹러 직튼 초베 도시 덴불주 양규 렁프 사바라 베베규 지베 치디 리첸 슈비이 므엘 헨게네 낭소 장경종 신안 총기키 세토숨 터담 털친 체바타 Chokhsum Nyamgui Ki Mangsim Chowar Chebe Gorshi Senro Na.
4: AI
3: Chumi Nyantru Thurab Sabe Ngoza Henge Gwen Kamsang Ngani Mithub Rinnu Ki Nyantru Ba
4: AI
3: Dremayi Kirane Nye Nyantru Shubye Lichen Sengdur Gorshu Jita Ngabe Chidu Nyingki Sasui Zamla Nangso Rangjong Jongshin and chongki zhali ti zong ki ji di hao ting di kui ki si kui tu. Zhu wun wun ki, 랑콜 토칸 워키 첸디엔 랑코조 사샤니 김치르 카다시체 로치콩 티간 넘버 약부 팀제 미디 레가 트위지 랑콜 조서 총시 치바니 균동키 능수시도 교류 정부 김치와 랑콜 다니 텐준 겐다 충외 왕키 뉴르급 랑콜 디퀴토 규급 고위겸니 조국유 조원 풍키 다전내 최 대조 탁주 토유배 셈바 기부도 지 존미미나 시업시 윤도 티더부니 디리 셉슈 치드윈 주디 차주리 총원식시 니동 야미 니스쟁은 로러싱 랜총기 뚜칸 탄 총기타 총시 주준 주기 디리 셉슈 튼도도 큐미바타 강다기 지베 키벤 젠송 치베 네튼 주디 체규 체계 치살 체니 체덤 나만 제바타 디리 셉슈 시기 수도 레게 토괴 퇴송리 갸지 숨주 송어 차니 마주 치니 차세 종티 용키 빵 당부 리뷰 니돈 갸미 니스 저주 로르 사네티 디리 셉슈 문세 퇴베 네튼 주디르 모투 미니 지드 주디 딩섭 체디 디리 셉슈 뷰체 토르타 편제 치루 주규 나웨 괴디 다니 망츠 차왕외 망초 기심르 수부 체유 자리 티종 지디 好听的 cookie, sikuki, lankorjo, say get that he

신장 후규 시림기 롭슈 공기 롭수 피게타 퍼유기 균도 첨부 냠취 첩시 공기 하바르투 뒤럽 사발 립지 지급 수지 시진핑기 캐잔 덴베 구치타 참지 토구호 신장기 정습기 투구 충중 창말 로숨기 로유 미구비 로스롱스 주규 총화타 부주칸기 로칸티 정습기치 지도 덴베 주준러 규유지 학삼 수명아 시베 서유무기 미창마 심구이 팀리 조심크웨 그수슈비시 지등아비 치지니 제지치지 아밀 꼬리러 규무유비 미창매 콩러 시지 텐저망부 톱듀니 롭쇼 콩기 롭솔 후다베당아 쩌린 체베긴기 리지 셰브시 아밀 꼬리니 탱아 롭충기 기게 임바타 니돈 갸미 주미 고로리 귤체니 바주 종기 돌레 팁기 샹부 주캉기 윤장토 교원 식시 그 티듀기 돌레 팁기 샹기 부주 캉기 차긴 하장 터자 임바타 부주 캉기 니칸니 야워시 인라 니급 첩지 기계 융세례 매진 롭체갸 하장 카탕부 유시 아밀 고리 심낭토 그 티듀 샹암 야나 종카 더도 우주 토미베 창말 강에 유바 하장 세브싱기 유 원경 콩기구 네마데발 기겐츠 니치티 정니키 라포구니 로트툼부시 부주칸키 고류 차괴타 제수동웨 규심나 기겐츠 또래 티티샹기 캐주타 송지체니 경외타 로칸 제수체부시 아민 구리 경외 제버차바 통급 안조 하장 가부충 투부초 가부충나 깔레 가주 카갸 나와 기부두 지셰부시 로트주 주체바타 첩지 아밀 고리 더동 초고 철럽자조 괴베 카달랍자 홀다 지기유 디 둥체니 끝힐 킴다 크시기 지베 로솔 통신 지기미바타 지버 부주 강토 조웨 로츠를 립갸 럽자 동기미베 통미 럽수 네카기 두급 쇼주기유 아밀 고리이 딱토 빡빡슈니 두자 지르신 괴디 초고 럽자 동괴베 카달랍직 지기유진 롭슈 콩키 롭슈 망편 시주 워주 치바제기 토니 김다키 뮤튜 톱돌 치기유 김다가 시기 부주 강토 초골서유 야보미바타 기겐키 다도 야보미치베 샘제 치바 통급 콩키 콩수 부주 강토 다골 치발 댄창바마세 안수 쪽스니 사바타 녜체니 뵈부이 더동 인공 칼라 차보서유유 지 양양 워주 치기유 협삼 수미기 계제 김다르 심구이 팀내 초고 티웨 마와 부주 강토 롭슈 콩키 롭슈 탕리 치발 기기유 니동 갸미 주드윈 롤 신장기 총습기 부주 강주 주 남창 라린 달고 소신 또래 티피 샹기 부주 강토 톡스닌 딘키 로칸 주니 샹낭기 치 지도 덴베 소구이 지도 귤디 치바 부주 강토 수제 체칠 팔유시 아멘 고리 니에 타동야 푸주 칸 사발 베베 넘버 칭기도 티야 초고츠 기탄 딩토 제무츠와타 기겐 최규 람님 망키 까반 사발 양양 시바 김다라레 푸주 칸기 권잠토 랑니 유신 다와 제이러 세보 칭기도 지주브시 아멜 고리 심나 푸주 칸기 초고리 제바시미 콩키 닌달 쇼보 푸주 칸기 권잠토 랑니 기버구디 초부 창마타 테마디지 텅규치기유 광기 중단이 쇼베니 시자와 초부 창매 심러 초기진기유 니동야미 주구로 아미 고리레겐 사바 당인체디 바초종 지배 폭듄 부주칸기 윤장기 겐코와타 부주칸티니 종용기 부주칸 치수티인부시 급티두 신장기 롭수 공기 롭솔균도 하장체부충유 아밀 꼬리 장경 종원이니 로든주 코웨 딘지 초신토 세번능신 초주릭 동키 초구 창말닌달 초주 표송 초배 도체서 교육바타 칠레 기계야 제망도 친바 롭슈 공키 겐주 롭슈 뷰체 칠레 수신바 롭로룬비 치바 창말 롭자 조툼라 롭자 조 귤 하장 가부 치바 제시 초구 초롭자 야부 교토바 체규티니 아밀 꼬리 비탑치비 믹체 사발 교류 콩키 기겐키 니티디 부주 강토 디주 쿠타 소차 자와 종리 초부초 가주나 슈베 규심 남 피게 종유 류젠 탕토 남바 민자웨 처미 게웨 르무타 캉발 총웨 르지기 르무 저민 나초 티유바타 초부초 티가 류충 치기 유베 참심 기부유 지배 폭듄

0: 부주 강기 로망 홍이 호이 윤자 아마타 기겐츠 만솔 하자 야부치기도 만인다 부주 강토 하자 기부도 지시없이 아밀 꼬리 치발 심쿨 치바마세 레토르야 하자 따도 치기유 치베 북두인 부주 강기 기겐리티 홍라니 겐수니 용어시 인신 콩키 人意 부주강토 레그치발 레마타베급수 루치치베 규심나 가네그시체디 熊烈康토 제시이시 달로체니 천공팔 루투 윤차아멜고리레 참샤니 熊烈康키 고점토 립두코모 特동처와격시 유바토니 콤보보 참샤디 콤모로랑체베니츠 特동이르세불니유
1: 콜레디토라 미통주로 껴주담 소화기시유 현단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충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루마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신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치도 비부치 Kheda nyamdu, Zhonggu dini, Rani ki nambay toni, Tienrab jen nguandu yuwar chi. Zhonggu nambay Tienrab jen, Zhonggu nambay jie di, Bebun chi.

0: 피게기 네버 지천에 야부 겹타 지코 덴부 겹시 이나하 안초로 초망부 년가 체규티 지조키 년가 유라 능쿠키 년가 유바타 지단키 년가 유라 네치 년가 유 네치 년가 콩수 게난기 변조타 첩시 두시 진다 지초 년가 타 티신 정총 칸기 년가 제 추라 게지 변조타 첩시 막튠지기 년가 추유 개발토신고바싱니 지급수지시진핑키 年个策亲米中瓦塔 出马用空了,让亚伯杰给托你,你个种子你随过不他,你个拿错切不他,女子不给了,人牌解穷玩,干过切过,你个死女切入他你,用尽切为,其南别定你,南无无色多切不他,屯起你死不他,给你吧,落他去不去他去吧。
1: 妄措你替他直做切开不切吧
0: 屯卓坦兄弟起书人归起切入东归了日不行真不坦日不行屯卓起个根控起归年个策亲国孙坦开水起个年日不看起登武坦死兄古这里起不接起切不接给连给你古林起不坦他最起不接的年个策亲国孙坦开水起别来个电地坦洗不擦坦也不住的 年个穷娃，年个钱包米格罗瓦塔，且扎起年个，绝对给年卡米格罗瓦，恰些给年卡，撒空人心难，马拉人心给年卡米格罗瓦，边角给年卡，基础坦切不是给年卡米格罗瓦，给几年卡，给南起年卡米格罗瓦接起过，三个零个，第零个来参选，咱们大家适应，零个内蒙古，俺做七零头，估计区别，来参选，咱们先就拿说。

0: Tyrup sabata.
1: Gyundo sarba.
0: Pege sarba.
1: Tsoa sarbe.
0: Pege demgyu.
2: Zayin zewe senge chobalenji gongamsa. Gunyi ne tuto de zhongyang longqi nyingqin xichab li kong. Poge chiramto gudri yubi. Pege demgyu zewe de zin senjo nawara. Gas shu yunyi. 팅디 벽에 담기 집에는 전화 900만원 거주도 천재 장사 심마파 강정 행사 재산 민기 고발기 유인이 얘기고 변종 라서 총재 도농 대신 추 구름 총대제 자르 총투 행남당 노카라 미초 기킹바타 유미츠 류라 잡초제대 수준제 지모레라 제인유 자르 총투 땅제 수지 수능 추준기 원체 총소 용제 사킹무 닌동 뒤에 라즘 시바타마 카토르 임베카라 지구 장지리 대비 지로 닌동이 짠인으로 총소 세기토의 사킹주 주 남창 라렌단네 사킹무 닌동 총제 라즘 팅지라 줄구르스 버세킹 줄구르스 버세제 사킹 코뉴버 샤베카라 육주데 제토바 마세 킹나운트 라미안 협동토데 힌주 체제 대랑아 단네 레랑 지토베 진문네 던디 바라잖아 추지 전전 곁에 누르게 톰바 78 유제 모르제도 지로니 돈이 땅을 놀아 저를 종조 러시부 힘내로도 톰바 뒤 제자를 하지 무슨 유 다루 종조 진무 고즈 나를 채를 담 채맞다 네미 전에 사킹 모 직동 숨들 하던 게사 배가당 요거 네 세모 쏟담네 누르당 벤조 전자치 숨 진동기 남아진체 바바를 영원히 지봤다. 다통 제정가동 사슴 준비 수련 주주 남편라 뉴욕 여기 근데 단에 힌춘제 뉴체로 동주리 저로 종소 내쪽에 제거 축적되었네. 라세 지무 진대블에게 손주기를 삼고바라 라서 종제 힌리 종습 주네 희도 생활 힘나 지로 니도니 자주르 라서 종제 지무 진대블에게 더 준비한 다음에 또 고쳐갔다. 다이키벤 다토네 젬기 넘네 샤치 쇼스베데 몽바체나 다왕아벤 다키토 초요네 릭춥스 심바체주리 진데브제 라사 총제제 르르로도모 숨범고체 예동 직접다 진네모 숨범 숨체 예동 국자 베가모 조정아도 모체모 듄르니도 젠자모 듄저 숨도 젠데베 랭겐 릭춥 차주리 사주히마다 Sanyaba, Kogab Sambo, Chetab Likbachi, Nyamji Tingsab Tupjur Mikde, Lhasa Chongche Ti, Hingli Tunji Jujan Gine Tang, Hingchui Khyabhyo, Lhazin Zubchi Sola, Choyongne Hukyabchin, Hingli Jujan Ti, Kodun Tang Nye Tang, Rinkong Tengbu Yongwara Shiba Tang, Hingchui Ti, Hibgir Tang, Nyamsuso, Choyongne Shide, Chumu Tang, Chundi, Chukur Ti, Mendorwa Shige, Lishu Shir Tong Masi, Chongche Tang, Zongriba Ningye, Hingli la seba giram to gyote, suansang jiba tang, Hingdui la tapsang tang, choku chobe la ziyang la yu. Tsenze ki tunjie jorwa ne, talu jimu je, zhangdang tsersa ngonsi to gyukiri, jilo nintonyu zaru lor, lasa chongje ti mo hing songjong tang, byutin zhukjong tang, suansang chabde, du chub la zibbe tong, nyetjong shibo sarbe, muri tuanzi tor tong, chunji jingji gochu so, cho shimbo di la mingne, suansang kyong yong la chabde tang tang,
3: 我国党村镇级农民垃圾计划，人田行政协调的党委接了表姐莫姓人的军警党，两队行动结约，推出扎线探针器，别中间呢，街上密度，加入创作了，伢就跟这个注册特别百万年国战队，拉萨创建起应该用了点组级别把了，继续去弱角计划党，村镇级村镇局了，你呢，小区的女性团队。
2: Tonle-tang, Chong-sep, Tar-king-gye-we, Mi-sim-gwe, Nambaki, Kang-chong-sator, Zim-gi, Mo-gi-we-bari.

0: 생리지 샴람 고조트 자토 총통 타라 중세 피지 야히 고비 변조제 중세 자초 톤지 초안네 톤이 다르제쇼스 피베 고르코바테 히지니 사사 총제 돈롱 대신 주 소리 링크 롱총 파토 자초 태동 초대 땡기 조급 년조 바주 니히 긴든트 사토 첸딘 톤제 나초 사사 원가 모주 지히부터 잠께 저녀 코르칸트 꼬르마제레 고름 템버 예세타 춘지 잡데 제용제 산이 갑데 균세 메버 꾸르키 메버시 땡기 녀촌 제번데 송 심지 잖나 총년 용보 고통 준 인다 저니 하지 못했다 자총 켈리츠 저도 제네 니헤레 산임 유지 꾸르마 꾸르체 응아동 잠세 버시 피지제 춘제 유트 사왈레 도롱 대신 주지 지로니 짱을 제용제 총셉 자총 내티 종게 배촌타 지로니 능장을 종공제 태동 자총 대내제 배촌나 대랑아 주바타 벼제 정진기 춘진 잔네 총셉 다치 동의 손님 대비 춘주 희도 줄이유 니외로 희진 변종지 정진 총통 피지단의 행례 다치 동의 최종 자주 던져라 근데 등삽 동화타 로두 총통 총셉도 캡디지 쇼두 배동 뇌반 돈바 담진 치사체네 힐리게 믹스 톤지 변네 쳇송아다 뷰릭 총소 종셉드 동에 총니 코르줄라 그때제 레딕타 송주 톤리 힐리바 제지 튜조르 휴게 잡에 종셉게 자총 코릭 말라 존유 준데 종셉라 자총 메바네 요베 바타 냠히네 톱신 바라 칸듬네 집뒤 바라지제 총주 더뷰 피디 총역을 종셉제 자총 피지라 멍히 땜본 대화때 변조제 자총 챈딘당 고름대비 권의 피지인종 군디 동치 벼랑조종 총총탱기 벼랑조종 노시소 대진 중인당 냠제토 자총 피지토의 피지라 군디 동에 차탑카 쭈던데 켈리 지승당 톤리 냠제 힌디베 대교로 문제 혈교 총열 코리우 레스동와 소 태 유름대비 흉모제부당 공원연구당 대진 퇴조능아 시주진계는 제배 종습제 자총 카토르반에 텐딘다 고름대마다 직주의 피지제 조름도 림기교유 시주당 시답 랍당 신비 군디모 변종용제 종습 자총협규 자자 균시 매발 기름들 누승제유 맹아라 림카 자총계 지배협규 때니 대체안이 주바당 향당 종대 종소치 림비 자총협규 서특 직동 하듬 신에 조원당 향 총수지 리버슨케 협규 말라 쇼용네 주의바시 자시당 뉴티 냠리케 넘버테네 힝조 크제 손주 대비제 타멘간네 눈데세네 돈참마라 카고 동주 시바타 향참마라 자주 유바 종소참마라 뉴티 협동지 기제차 원주 중대 무엇이 망초제 뉴총가와타 겐젠 답데메비 간이 타주 뉴엔데 토유바리 겐젠 톤제제 총람 자셨다오데 다샤 변종 용제 총제 다스쿠 듄트 태동 총소타 자토네 우조름 우조제 레고 초용네 베힝 총도 레동 루가다 총셉제 레지바 페이트 로베 유니티 직지 닌튜마 자총게 년조바 조르주네 태동 칸야 힝난다 뭐가 로라 나초 소스 뼈데 밥샵에 계셨다 문숨제 조남 듀네 사투 힐레 톤제 우조치지유 보바키키아타 베샤 보공 사투 힐도타 모치 소지 힐레 톤제 니동타 태동 총소라 때네 자토도 징가 교비 톤제 수교대 힐조바 대랑아 장진치 뉴르코르톤 등네 기용제 총라 첨부타 제추투유바리 지로 니동이 장알로 베랑조조 총동탱기 총제당 스쿠카 증속체대 세계투비 동방 힘지 담시 변종수 규바당 태동 자손 전조 첨부 갑니바 소제 첸덴 태동 지구비위 벼제 뷰다제 톤제카지 진용수 깨다추바당 뒤총수 켈리협규 총통 루초당 제진 증초소 예급진비 존인 증초라 규규 증조 후다제대 총공만제당 우주를 우주 비리 소제 지구비위 변종제 첸덴 톤제 7돈비 탐람 균시 매버 자식 땅유 생년지 팅디 표지 땀주 제벨레 제 휴스마이 군인의 문중한 조치름 제레 제 연다 선적 난주를 거스 주이
1: 죄다
2: 디기기 심아
1: 팀소
2: 시튜인키 자와
1: 가달링게 내 세우스고 되니 중앙 미마 군용 문팅 내고 벽에 칠람게 군주 다 팀로 리세지
3: 생글링게 공감사 nga thing de le chen zu kyung shu khen zho ga yin
4: lin ge gung gam sa nga le zen zo yong ba mi ma ja zu yin
3: thing de zhong yang long chen yin chen ji ke le kong pe ge chen lem ge gun ju tan chen lu xi be le chen na li ya pe jun mi ma bi jun kang ta zhong gu chen lu bi jun kang ne bi jun che be mang tun chim shun ki mo ji le chen le ji za tun guo le ki chuo chen len ka ji mo tu nian zhong shu yin
5: dan le zen guo zu mu ta a mi ma ja zu la li ya gan zhi xu ge Rengchung miliya jugu yubi mangtun kiwaan karakara rashu nal.
4: Leslesi, da doro duyze chiyebi na Rengchung gui miri milu gi kiwaan ta gyunur gi kiwaan juyan dola. Milu kiwaan siya ti milu taan jawa yubam ya na milu taan ka chedum mechin tegar gi gyunur nangdu mebi kiwaan liya kukun dola. Da Rengchung gui miri jugu yubi milu kiwaan kongsu mishi gi kiwaan ta topdan gi kiwaan suyishala. Dan Mishi Kiwa Siyati Mangtun Gi Chibu Jejim Gi Mishi Shir Siyato Juyu Yuching Mishi Kibin Chawi Yudu Chibi Rengcu Gi Mishi Sungyab Chibar Kowi Kiwa Di Kona Jigdula Dan Mishi Kiwa Liya Jirdan Gi Mishi Kiwa Da Chidra Gi Mishi Kiwa Siy Ni Cuyishala Jirdan Gi Mishi Kiwa Kongsu Milu Rangwa Ta Milu Lagi Cuyishala Dan Rengcu Mi Gi Milu Rangwa Ta Mishi Ta Lagi Ra Jejim Gi Sungyab Tabudula 치자기 미시 킹와 콘스 체속이 킹와타 류풍기 킹와 대탄기 킹와 주민기 킹와 잔년기 킹와 민자기 킹와 천년기 킹와 당내시 게르그상의 킹와제 취셔라 다 톱단기 킹와세아티 정중 미암연의 취미 차주응이 전 남편주 바르긴 저와르딘제 토비 망든 킹왕기 리실 권은 지기라 톱단기 키와티 망드윈 차주 리싱 빙군의 시비나 티니 키와 다부기 키뱅기 체도 주부인바만세 뜨제미 키뱅체도 주부이안 틴제르샤라 제자야 키와 다부 침난다라 제팀기 제비 톱단기 키와카 주규이바만세 더도양의 바르투 티둔기 침구 원개인의 주부공도라 다 톱단기 키와 콩스 조 뷔치기 키와 다니니 키와 다용기 키와 체니기 키와서 주샤라
5: Nonsu, da gyunoki kiwaan siya diinbi na gyunoki kibien nangtun tu chibi, tiagara gyunoki kibien chunbi mangtun kiwaan liya sigi la.
4: Nesi.
5: Da rengchung mili ya jugu yubi gyunoki kiwaan kongsu, ngui waan ta piwaan ni chui siya la.
4: Nesi.
5: Da ngui waan siya diinbi na mikzu ki ngui bishi liya kiwaan dagbo ya timda jugu yubi tiagara gui ju ta xinpyu ki kiwaan liya sigi la.
4: Nesi.
5: Da de ya da waan ta. Gweki ngwe wang, genling ngwe wang jie cui xia.
4: Nisi.
5: Da pui wang siya di mi yin na, kengge ta, wang nui cha ju, gimi to dam, cui min ki dop jie ta, dang neng xin jie chim ki tenbi xin da ki gin ki, ki wang da bui, wen gen kur mi, nye jen si, cha wa nye jen si ju ba, mi ju bi ri dun shu wei ki wang ri xia la.
4: Nisi.
5: Da xin ya reng chung mi ri, chim dar xun zin ki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승리의 군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빌리진 슈우인 팅디리 젠기 낭 튼조니
6: 저러지이 하사스텐르 응시 자조 첨진나웨 고르타
5: 중국 남비 티럽진기 미지긴 중귤 장비 삼수 균체매버 체로 동시 유비 고로
6: 직도 징눈키 변조 총통 총재기 이시에 변조 냠레 지조기 중국 러 느버지다르 진남 시베 고로
5: 뉴주 시벤 주경기 미다 정중캄 시드 냠네 투비 터블람 77비 고로
6: 유럽 기민네 중국 변조르키 둔람라 따다 야부진베 고로
5: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심주 섭중 자로 고접 처비 중국의 첨지슈바타 슝미 총도 처비 용서를 냉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생긴당 튼 십천남신소
5: 하자스딘 최소칸 기 최간 매비 최비 코슨 노비 딘슈다라 지지 니슝 안니니 지지 니슈 듄니 바라 개요 미마 투조 균례 원년간 기 원윤장 자오르 지이 하자스딘 러응위 신 자조 첨지나 와타 아즈타나주 하자스딘기 종동 토가예부탄 젠좀난신 카소스로 최소칸기 최소드비 최빈 아치무바예부탄 최소메비 최빈 코슨노프와라 최면나유바신 토가예부탄 젠좀난급 赵乐记이 당도 주시시진핑인자지 첨지탄민둔상부 규슈나와탄 赵乐记이 주시시진핑다 구시업종동기 탑주니지타 궁오메 차르구나위워 중국탄 하사스딘기 저와 총계 콤비 총화타 치시 파르기 경용 텁지 록딘 지위 추제 토벌 리뷰 중국 하사스딘 초단 헨투 펜준 와르기 대위 키멘탄 저와 유비 내듄티 펜준 갑교로 타지도 치바타 뷰제 토비 규지 남지 념준 체규로 군디 딩섭 동화 중국탄 하사스딘기 링내 비리로 냠도 야부니르와 기금이 뷰 미마 펜준 시도타 펜준 저튠유와르 군디 동화 조마 중심나 튠주르 쇼디 체규르 쇼뉴 갸부지 도니 기금니뷰 튜무 키벤타 기지 창샤 창딘러 송종 첸뒤 유지 송도 토가예프이 照了记了 주시 시진핑러 락삼 스메기 참지 슈루 규슈나로 시 송바타 토가예프이 니도 조섬러로 주시 시진핑기 하사스딘러 참지르 피뒤 타르괴름뷰 벤주르 균주 준 체규 최고 토마르 되나와타 하사스딘단 중국 기금니뷰 규지 람지 념준 체비티 촘제 유르도사와 토피 기금니뷰 벤조르 펜준 서브리 랭신 체와타 협공카기 냠리 체시 챔부유 하사스딘 초니 중국 지기 자둔러 지송 타지도 시와타 주시 시진핑기 뛰어나위 미리기 레완지 뛴 속빈 도시

0: 其他，考虑是比全国进步些的，也不就是新学院。中国考虑是比全球的日程忽大七八趟，咱们邻居西德党电力器立即开进培训。铁军哈萨斯电厂的俺就康利学院系送多，前面那出不去赵乐基以总统托个叶飞在位，人不谈不，咱是省大唐的那院。阿西莫巴叶夫塔，可是诺夫瓦尔卡苏斯罗人前面能够赵乐基以。 乔尼比陈祖立功给，几个尼比做不到话的权威推蒙文字看清，乔用的团结七八团，人不看跟杂装中探索七八，这有陈露的推导都乔见追不谈所学经验，几个尼比我这么念来了，陈露跟跟送去关系送多，找了记忆特通，中国老外曾给吃过专业的展览团，就看苦了有陈兄。 계급콤비차르고기제팀미리튼지야르튼구디제팀소기니즈
1: 哈萨斯电厂内，乔尼比变成了鸟总，马叫尼姆来了，恰近三不准确。哈萨斯电制造厂给中国电用密码推送他尼姆来，才叫了兄弟见面。陈祖来端给尼姆鸟别的他，凭借解释人进对有些松动。可是诺夫，台湾他新疆他只要有不他，香港他只要有不，别的他只要有不少给那段提及中国桥给冷却了。哈萨斯电厂内解决了他几多学问他，哈萨斯电厂中国马叫松江给，确定三边内部通报的。
0: 一个日本马叫尼姆来了，苦苦三不丢丢钱。一个日本陈祖立功给杂装中文舍不得念，看不惯看给我这么尼姆来了，让他们迁到有些松动。从这男人赵乐基以阿兹塔那拉，中国东南亚下有名俄罗斯公司的东西南念，一片尼姆来顶舍不得动他，估计他们今年中了从这三不投入的工地东区热瓦去南院。特东，有了他一些雄主老金，老板所干了东西南行。
2: 米秋的那边的十多当年，几个日本杂种给忙对忙西，单独当贵宾，难对难度。江道天牛内存在十多盘塘，端开人心，偏给内出在土外过一盘，西边临门内过了西边，伢们来盘，中国南边停日间去，明日给忙完了江边三国三米七八七六大月。 因为罗先生，中国各级杂种名呢，体外忙完，排他一部中国那边停日间了，都是顶色七八个，东次一定着石头不得，中国通过泽民去忙完给那边通透了，中国西呢，明日给中国的先头，澳大利亚昆士兰参加六千起基金项目外，保守山区，天然马兰去冲过来，陆续给人规定都不安全。
3: 结合集团基础系，我这退休给端车托，给托不定呢。我有个战略了，看待交托不怎么明白。战略了，看待交被拒绝呢。第三句，前途被跟起热了。第一趟嘛，毛文白团结团被跟起没明白。趟嘛，毛文白立马拆迁准备跟起人。第四遍，罗俊浩怎么进？中国团结马拉抢救给批给，六零六工地当我来，罗局给人工人都不识三不容易不得。
2: 中国马文白是过去呢面对吧，听过了点呢，中国对不提是一起送一不是。保守山区，他家中国创建了七十三亚呢，创建了正确抗拖引入，罗国七十九滩人类地界，城镇建起来的十数几年，中国去七十明白，几大忙错给铁杆搓土边，我有个错给当形式。
3: 接着，盲村我那句呢，城镇建体我们拉住没人别当着他，查到村头，有对关键给当地村村个月。起来给我那句呢，城镇建体苏州雷东滩团结人国间，新来团班扩展扩展团结几个团呢我个月，更多提大来，盲我不呢，讲的困难处多，你不没人办，门西只管做准团团来马拉人个了，拉在内部所叫建七八个。 我有这个冷气，恰恰许多，我有所给了外村有些松也不是。况且，中国特通，端车参加客控日坛人把的规矩扩大解决。做不到南面老团出国内，东南新个所，估计三不谈，天内今日南德所不过所，浪在高中穷外派，最先提他苍茫，推门去批确些了，却不得。西村谈，自家这条街给你们体会吃瓦谈。 tiwe kipzu denba, tiwe chagenki naba yuwa jiegi guane nguyo nambar libata. Ti juje ni mala ki li chu toru donggu zan ma yinba, tiwe gyan par don din ki nuba yin. Chongye jengchun tan tegrin lungku sikwe mangbushik, tingre benjor ki rintang kurgyu chu nyamdi dingsab topne, tuenle ki kukab tan yungba parwe par ton sabu topgyushin. 디럽제니 카톨라즈기 풍소 민바 말라누베 차롱이 계급지기 마온바르 카초베 말라 응원제 죽토민키 가즈니 라제타 튼레 럼루 멍시지구제 냠지치베 누베데미르 토유 누규초교타 남시군도 사함 첩스기 냥거소기 제논체급 미지르 누규사지기 누베티웨치와타 추제 티웨토웨 팅럽 튼레기 누베고고유 중국 주변 세균 전기 퇴계 누번이 세콜라 시부 균투 도배 외부 멍시 개진 시행 중국의 누콩시 교를 뜻디권의 군디 동화 식민파 계급기 내추탄두의 폐계타 딘자 내추탄 딘링제 지구를 찰고 지켜 시행 중국의 군디 동화는 누구경배 섭취민파 내추 티웨 도화타 티웨 인제된바 티웨 균투 제기 촉두 누구 말라 중국 태세 중국 콜레시뷰 시큰 치슈기 로저 준스바마세 차게티 링류젠탄 캡수젠 레취치와 제기 초소 피싱 유지 송유비시 바샤샹키 중국 피게기 냠묘레 탑주기 미갸 무지신 위기 급지 인친 니바르토 튕기타 쿠르교 피주소 규림 시부네 고조디 지조 말라시뷰 레취 균체 미바르 치로 동화탄 听着见了 Tene Zhongkui Zemlin Tan Lakbar Tu Gachi Pekye Zhoxinbe Gekab Le Logu Kechin Chiwe Chensik Reji Tan Kongki Zhongkui Mawon Gungne Medupa Nguyu Chu Mawon Ba Zugzun Chige Yue La Redong Kona Jiangne Madeba Tunle Tan Mengxi Zhigui Lakze Lemlu Jiege Te Mawon Ba Kongpa Reji Xin Duge Yue Batan Mawon Ba Gekab Nyongxie Xiki Tingrab Jienki Tablam
4: 계급体外忙为让为계급谈参别批给给卓兰崔西切给了我有一个习近色扩顿几个月级送一不是你在那你都你在住留一些东西的要签名变成了你们来增租给从顿部长给从顿江苏苏州路车我是你都你在住留一些东西的要签名变成了你们来增租给从顿部长从顿苏州你们这些诈骗我谈 Tudin Sarbi, Shepju Lirigi Lumti Sabrata Chokjan Jevso, Chokaki, Jikto Jingnugi Shibji Chumje Tonin. Lunjudu So Yu, Yeshadanshi the Gat Chime Benjur Nyamle Zanzugin Gujibi, Mushimimbi Tundro, Benjur Tongdungi Chumje Kajin Liki Puyu. Sargubi, Sane Sado do Tokshu Gundu Minu Shiki. Jungu, Yeshadanshi the Gat Chime Benjur Nyamle Zanzugi, Jindagin Gin Kunin. 초카기 총등탄 마저 냠리 띵스업도 동기로 구급 캐진 코등 체빙은 진치기 유바 시도 정화시 다루니 중국 니니 예시단시디 갸치메 벤조로 냠리 증조난 슈비 로슴주 송의 인라 예시단시디 갸치메 벤조로 냠리 증조기 진다긴긴 쿠르딘 송부양시 콜리시뷰 튜브블 미치 초카니 예시단시디 갸치메 벤조로 냠리 증조기 중국 로라 저와 침부주의 티웨양 시도 특기유 听跟咱们林生心切我谈就央北人路谈松军人路我地过谈 各自推说,可能是被变成了孙秀千不点被社会性命问题。也是当时的教育前面规矩变成了我们在艺术设计,念不多怎么的,充满它,杀工给变成了从端念不了,却扛度批给东规密贴了吹得的丁色切不马斯。念不知三战系了吹端穷我它,不是是被写不去列力给冷力区别,极托极女给写不去冲这对不了,听你开心点云。 南开洛平, 中国也是担心的，前面变成了年龄增长、心就看跟工资流程延期。

0: ngwechubgi chumje tadani le labur chungwa shimin para. Sagung piki gi kane la nimi alen loba ma se. Yesha dan shidigya chumyu kuyu gi benjaro piki la topshu ne bata. Kola shiburo yesha dan shidigya chumyu kuyu gi chongma rinlo songkyong ta. Nigi nyamle gyunkyong chebe dada chagu gyuju che di. Goye sagung rinlo ta. Chongma rinlo ni mangsim choyu ngoma yinba raju che yu jisungtu. ཡེ་ཞེ་དང་ཞིད་གྱ་ཆེ་མེ་ཁིམ་ཚང་ཆེ་མེ་ཁོང་དོ་ཁེ་ཅིན་པི་ཀྲུང་གུ་ཡེ་ཞེ་དང་ཞིད་གྱ་ཆེ་མེ་བེན་ཇོར་ཉམ་ལེ་ཙང་ཙུ་གི་ཁྱབ་གོང་ཁ་གི་ཉམ་ལེ་ན་ཧུར་ད་ཤུག་ཡེ་ནན་ཉི་ཚོ་བི་ཡེ་ཞེ་དང་ཞིད་གྱ་ཆེ་མེ་བེན་ཇོར་ཉམ་ལེ་ཙང་ཙུ་གི་གུ་ཅི་བི་ངུ་ཞི་མེན་པི་ཚོང་དོ་ཐེང་སུན་ཅུ་སོ་ཉི་བི་ཐོ་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례 전주기 중규로로 고이탄 사르드 냠례 제응외를 협공 침부숨을 띵기 제유 타딩기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례 전주기 총두부장기 총두신 중국중앙첩시주기 운영 기시지급관기 중리시원바 허리펑기 송시능급 예시단 시디가 치매 구유기 장면 총두 구유포기 믹세도 진디 사공 변조로 시지지행기 피림라 법등 위주부가 군대동급부터 총만 요정 직수로된 규르밍한 송경체디 점린 요정 전주기 투든 둔규기 규르주 체바르 갑규르 체고바만세 사다르 갑공기 베리탄 링멀의 흉류겜니 냠레 사르두기 젠론 사바르 카데조 구시 송도 총두 총제나 중규초그 최고탄 두즈 둘린 체바티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전주기 변조로 송두 냠레는 구슈 사바네바만세 중국초네 중국 남비 팅럽진기 총제 사바르디네 예시단 시디가 치며 쿠타 콜레시비 벤조로 피게르 군디 동원 뒤뒤 탄 겐트 쿠르심 경외유 예시단 시디가 치며 벤조로 냠레 전주기 시주 갑조로 소중기 주진 칼로스 초카네 청지 벤조로 탄 미탑 징뉴르 추드로 초부치기유 민가르 사르드르 디네 청지 젠타 징뉴진 장도 젠제기 초규르 군디 동규티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전주기 변조로 응원생기 퍼시 사바른 유르 유지선바시 20제는 응원생 체벌하 타딘기 속진 토비위 수조 세자기 짝당 체스치슈니 파르지 응원등 체규디인바타 정마 성등 직시탄 점린 성등 전주기 레드윤소 수균 추림러 갑규르 체규로 미범하세 特동 청진 송등 탄 장도 송등 미더브리 뉴소 사다르 협공 티 수준 개변조로 송등 추시타 직송 토네 림네 사고 냠레라 파르동 사브드유 민가르 콜리시비 청진 변조로 기시균 아고르 통주로 칭업주 레게유 송두진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전주기 변조로 직시카라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전주기 총등 청진 진기 냠레 좀시티 모유 점신기 피림 템바탄지 뉴브주용 티웨마와 체네 청진기 해바 충도 당디 청진 초규르기 케보 초카네 냠주 투규로 옌린체 유켈린체유 예시단 시디가 치매 변조로 냠레 전주기 사르드 피기기 뚜초 응외세 퇴봉은 바티 중국 사르드르 디네 피기르 군디 동웨 탑주타 마츠 지튠 총유 니도니 생얼로로 중국 청지 변조르 기대웨 튠레기 진탄 파르메 게나딘기 지린다나 송위 도르세 갸지주다 청중 알리기와타 미터브진뉴 기대웨 튠레기 시균 고르 통지로 치지다 니도니 기유 피기기 상제 대달리 예시단 시디 갸지 치메 변조르 냠레 전주기 콘도 변조르 응외첸라 구건 보르친 진유 콜레시비 셰브슈 총등기 기급 첨부신 분이 중국 셰브슈 군등아 갸지타 뷰제 토르다네 예시단 시디가 치메 교육이 콩도 기급 카기 냠레 파동 티웨 갸지른 주교시 동을 토네 중국니 토다 파르슴토 예시단 시디가 치메 교육이 땡기 정신기 망도타 땡리 정신기 초구지인 바 라트 총유
1: 규접사버샤춘중쿠이긴캄시베족군러편제응외세퇴부톱친긴캄시베키도시딘부조부타지도딘베중구조준러군디슈친당와규중쿠이벤조파르와탕쿠르요송경와르키저와갸르토체니샤네미레기미탄정충캄시퇴냠네기마원바추십체규로로고케친치규 이집신뢰심주디네기지신순수타제두기문식비기겐치모와슌바 원래디지덴키 예 중국 뉴주 쿠류송경라 다시 집에 레툰니 유난신친

0: 벤처로 고려 니르신 뉴욕진 체론 조와타 닌게 캠비 겸중호 중국인 잔도 지규르타 콜러시비 지비 튠제 코트티 뉴븐드엔비 체바마세 유럽 다 총마르로타 직수기 멍시 토 냠레 체비 구급 견충유 뉴로 시진 유럽 난지긴 지유 이스타 유럽 중앙국간 긴군진 수바 텔레지 티비 유럽 긴젠츠 뉴슈 니슈 시바 창매 코준지타기 딘자타 각지락지 뉴쿵기 마니 티지 사르드 친뉴소 유럽 기벤저로 된자타 유링긴 젠츠 뉴슈라 슈킨 티비 교진 케진시도 지신유 겸종디오 유럽 링기 중국 벤저로 대십 체버티야 점링기 벤저로 유규 체위 추기 딘링기 도슈 체와단 직송시 링디기 타동 어리탄 중국 유럽 링지기 솔레 벤저로 십두로 속이 추두로라 도구르 체유 조슈미니 콜레시비 벤조런 균도 띵섬 조신 유바타 퇴유진비 토뇽네다 껴준 지진 유비 문진 체유 이달리 팅의 벤조르타 노르시비 부자 텔리야이 중국 퇴유진비나 롭스다 신대민의 소용 체규로 통진 지기 유바티 중국 니니 락제 캡고 민요시기 듄제도 립유 창제토의 신대민의 타 무지 퉁고 중 첨부 유버티니 중국 변조르기 퉁윤진진기 니시르 대교르 치비 춥즈정신기 규진 케진시 제지된도 콜러시비 넘시 죄경타 뉴쿵 된자 퇴레 진부르 제편준 제비 김중호 장도 변조로 니르신 퇴레긴 젠준 뉴슈타 변조르기 니시기 춥지 케진시도 교르신유 텔리야이 총뒤토 중국은 예전에 장도 지규르니 뉴규 튠기 체단 코나른 균도 당원시 민바라 튠기 당 제주 마즈 서규르 제단 저와 유비 지용기 변조르 지규르 시시 유럽 다 중국으로 장도 락제단 튠레 진부로 뉴쿵 지규르 속에 티 냠레 제비 파르동 야첸부 딘 유지딘유 조슈민의 망부시기 점니 변조르 긴예 대매비 정신 체로 침비 겸중호 중국 변조르 댐부용아 파르뉴 총화타 지규르 긴 뉴부 체로 침버티 콜레시비 튠렌지다 댐부타 장도 지규로 총마 냠레지라 예대 정신 티웨마와 코든투비 문지 첸도
1: 예차 모벤투 자두 중국 지캡 케경 레샤 키 초가나 Australia와 QGK 니차 중국어 참지 팅니 제배고르 치천 치신유 중칭키 팅접 냠교르타 시안키 루규기 냠교르 창샤이 순슈지엘러 콘츠이 치천 치급 콘츠이 이왕 럽도 초유브시 Australia 지마단키 개용키 주시 바위키 중국내 로립지 중국어러 시엔탄 갑주 강두민도 니 콘츠르 중국 유무르 다와르 교지 슈그지지 시유브시 Nidong kami nishu zeng lu tawa juba, bawe ki ta Australia leri khan ki minna jobge. Aujung ki le ke jen juki khan ki ju si, yuan zu wen ki jikzu chebe, Aujung simju zibjung zazho tumi chokbe na shu ne. Haikou ta, Nanjing, Shanghai, Hangzhou, Shenzhen so su tu yun nin nishu zegji ki cimzhi chebe shi. Lampartu kunzu, Zhongkui chongkir ki todanba ta, lingmun dingsib chebe ta, cenze towe ke le le da gor cheba. 面具摄取娘林切吧中国空间弹起陆局针对抗他中共促进党部陈述抗托中国空间弹起各界别尊切吧西多节切约第六党王苏布内西别派澳中新旧色中杂作推门措别成都塔重庆长沙常德张家界西安毕金索勒参之切约这座切约推门措别孔密约翰兰德罗杰俊哈怎么了立约巴他 Tenga, Zhongguta, Australia, Warki, Qingzhi, Zumutha, Bue, Qigdong, Gubge, Dunju, Dunxin, Lo, Ne, Qigdong, Gubge, Dunju, Dunxu, Lo, Pa, Zhongkhor, Jadu, Australia, Xiongcep, Qimua, Xunbe, Gengkhor, Nyongyu. Landi Yi, Zhongkhor, Guirin, Gangba, Miba, Chomu, Langmar, Zikin, Zhongkhor, Ri, Zikba, Xiabuyu, Ngo, Xinbata, Kongi, Ngo, Ne, Juna, Xiabuyu, Gi, Rangzen, Rangda, Ta, Lo, Den, Gurmi, Chumze, Toba, Jigi, Zhongkhor, Ningdop, Cunbar, Jigyu. 이우디니 오스트레일리아 지만단키 냠제 수드버시 콘키 중국 규규 총화티니 일라 삼바다르초 중국외 삼배 냠교르키 정예라 파차 섬샤초 중국외 콘베 디조 티춥치라 투총소 조난데바타 조심코와 튜디서바 믹세규바 제식 도지 주규버시 싱글링게 콘셀리 체년 준슈 케미마 갸줄라 탄조가인 리체겐 콘난켄 덴바츠르라시 Siam lalengke ne mutu, ngan zui chilam to guji shubie, le cien xianda nam sen jo na ro.
2: Di tan ni, kirangi sui jo ding yu.
0: 巴西港给这你